0: 街角的祝福，一首歌分享给各位，来吧，接下来时间安排一首，
1: 听到一首充满了春日气息的歌曲，
0: 我忘了是什么歌，
1: 花香。

0: 云淡，湖水碧蓝，哇，真想让时间定格在这里。
1: 旅行永远在路上，声色旅行。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5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가 길림연결국제공항개발구에서 당원 지도 간부들에게 전문 당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재 행사를 잇따라 펼치며 당원 간부와 군중들이 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분투의 힘을 모두록 이끌고 있습니다. 부신교가 시험 개통되는 바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육 사업 포치에 따라 6월 3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길림 연길국제공항 경제개발구를 찾아 당원 지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문 당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근평 총서기는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을 중심으로 1년의 종교 론述를 발표하며 누구를 위해 정적을 세우고 어떤 정적을 세우며 무엇으로 정적을 세울 것인가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답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총석의 종교 론수를 깊이 터득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해 학습과 터득을 통해 역사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안목과 경지를 넓히며 분투 방향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또 정확한 정적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항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 단계에서 선기를 잡고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천과 인민격사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는 성과를 창조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은 장기적인 정치 과업이자 당성 단련의 중요한 과정이기에 학습과 문제점 점검, 정돈을 일체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리론 학습을 심화하고 실제와 결부해 능력을 높이며 문제를 안고 학습하는 것을 견지해 개발구 개혁 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깊이 파악하고 학습 토론을 활발히 전개해 학습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정적관과 관련한 문제 목록을 하나하나 대조 점검하고 기업인과 투자자, 기층 간부와 군중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문제를 정확히 찾고 근원을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아울러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류별 정돈 명세서를 작성하고 정돈 조치와 책임자, 책임 부문, 기한을 명확히 하며 정기적으로 재점검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의사결정기제와 평가기제, 사고용인 및 시정기제를 보완해

0: 사고화식 우수 간부를 본받고 개혁과 개방으로 공항경제개발구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대를 다그쳐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항경제개발구는 산업결집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거점인 만큼 전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를 성과 평가의 핵심으로 삼고 공사 황금기를 놓치지 말며 중점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걸림돌을 적극 해결해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 투자 유치 공약의 해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업 대상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산업 사슬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밀 유치를 추진해 더 많은 공업 대상을 유치해야 합니다. 생산 중단 기업과 장기 미착공 대상, 유휴 저효율 토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대와 양도,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업 봉사를 강화해 인삼과 복장, 자동차 등 중점 분야 기업들의 난점을 해결하고 생산 규모 확대와 생산 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제와 기재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선진 지역의 경험을 적극 도입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하고 지역 특색 제품이 전국은 물론 국제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왕길보는 연변 국태 신에너지 자동차 유한회사를 찾아 활성화 추진 상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시당위 부서기 배해도 공항경제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리덕평, 시 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공항경제개발구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주당위 학습교양사업 전담반 제1연락지도조 성원들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연일 우리 시 곳곳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문과 단위에서는 특색 있는 다양한 주제 행사를 잇따라 펼치며 당원 간부와 군중들이 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분투의 힘을 모두록 이끌고 있습니다. 주당위 선전부와 조문학예술계 연합회는 문예협회와 함께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전주 미술서예 사진작품전을 개최했습니다. 전시는 강국건설과 민족부흥, 우리 모두 함께를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중국화와 유화, 서예, 기록 사진 등 작품 307점을 엄선해 당이 여러 민족 군중을 이끌고 끊임없이 분투해온 빛나는 여정과 연변 진흥 발전의 장엄한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북산가도는 두 가지 우수, 하나의 선진 표창 대회 및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문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부시장 김은희가 활동에 참석해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관할 구역의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무 삼일꾼, 선진 기층 당 조직을 표창해 가두와 사회 구역, 신흥 분야 전체 당원들이 당의 혁신 이론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오하고 상시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군중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당 건설이 기층 사회를 이끄는 과정에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바랐습니다. 연변 록성 원림건설 공정위원회사 당지부 서기 양예는 앞으로도 신흥 분야 당건설 일터에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기층 봉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당지부의 선봉 역할을 계속 발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시장 감독관리국은 조제 홍색 문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청년 간부들과 소규모 기업, 개체 공상호, 전문 시장 당위는 실황송구와 음악 화이발, 혁명 가요 메들리, 색소폰 독주, 가무 공연 등을 정성껏 준비해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위대한 당과 위대한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연결 시장감독관리대우에 단결되고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보여준 동시에 시장감독관리 간부들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장 주체를 정성을 다해 민생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시시장감독관리국 당위 판공실 주임 한영은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직무 수행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여 시장감독관리 직책에 충실히 임하며 시장 주체를 적극 지원하고 민생의 기본선을 수호함으로써 실질적인 행동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연결시의 고품질 발전에 시장감독관리의 역량을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0: 용암 매체 중심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주재 당일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활동은 정확한 정적권 수립 및 실천을 주제로 전문 당수업과 더하기 입당선서 재확인 더하기 이동식 당수업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언론계 당원 간부들이 누구를 위해 정적을 세우고 어떤 정적을 세우며 무엇으로 정적을 세울 것인가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재 당일 활동으로 중간 간부 이상 당원들을 조직해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기업을 찾아 산업 현장을 둘러보며 실물 경제의 활력을 체감했고 현장에서 얻은 힘을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언론의 책임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리와수학교는 동심은 당을 향하고 꿈은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합창 경연을 개최했습니다. 전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혁명 가요와 학교 생활을 주제로 한 긍정적인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새시대 소년아동들의 밝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 문화관 극장에서는 제4회 중국 조선족 민간문화예술단체 친목공연이 홍색 마음으로 당을 따르고 하나 되어 나아가며 예술로 연변의 벗을 모다를 주제로 성광대에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25개 예술단체는 당에 대한 감사와 조국 찬양, 행복한 삶을 노래한 가무 공연과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공연을 선보이며 중화민족이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의 모습을 생동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1: 일전 시인대 상무위원회는 국토공간계획체계 편성 및 시행 상황에 대한 전문 시찰을 진행했습니다. 연길시 국토공간정책계획에 따르면 우리시 중심 도시는 모두 18개 세부 계획 단위로 획정됐습니다. 현재 전남구역과 공원구역 등 6개 계획 단위의 세부 계획과 도시 설계가 편성을 마치고 비준을 받았으며 계획 면적은 총 30.1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중심 도시 세부 계획의 적용률은 36%에 이르렀습니다. 하북구역과 고신구 등 4개 계획 단위의 세부 계획과 도시 설계는 현재 편성 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중점 도시 세부 계획 적용률은 62%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찰조는 계획 시행 과정에서의 특색 사업과 중점 대상 추진 상황 등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부시장 해문파에 전시 국토 공간 계획 편성과 시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또 현장 시찰 결과를 토대로 계획 면계와 자원 관리, 시행 감독 등 분야에서의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화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체계적인 사고를 견제하고 계획의 전략적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부문 간 협력 기재를 함으로써 계획의 엄숙성과 권위를 확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0: 우리시 동부 지역의 부신교와 부신거리 구라통화 남북량안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1: 일전 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성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관하며 성건강기공협회 주사회체육관리중심, 주체육중심에서 협조한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건강기공경기 및 길림성 건강기공 거점 연합경기가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48개 대표팀 300여 명의 건강기공 애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두날 동안 건강기공 8단금과 역근경, 오금희, 육자결, 등전통, 양생기법으로 기공의 독특한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길림성 건강기공협회 회장 진효명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통 양생문화를 적극 계승하고 발전시켜 귀층 주민들을 위한 규범적인 건강증진 플랫폼을 마련하고 건강기공이 일상생활 속에 더욱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2: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3: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상곤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여름철 어떻게 더 과학적으로 낮잠을 잘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름철은 날씨가 더워 사람들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졸음이 밀려옵니다.

낮잠은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낮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낮잠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책상에 엎드려 자면 피로가 풀릴까요? 왜 가끔은 낮잠 후 오히려 더 피곤해질까요? 네, 낮잠의 좋은 점은 과학적인 시간에 기반합니다. 연령대별로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학령전 아동은 뇌 발달을 위해 비교적 긴 낮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은 20분에서 30분이 적당합니다. 로이는 밤에 잠이 얕기 때문에 낮잠은 15분에서 30분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낮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밤에 충분히 자고 낮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낮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해 낮에 졸음이 심하다면 적절한 낮잠이 필요합니다. 단, 반드시 시간을 엄격히 조절해 깊은 수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럼 낮잠 후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잠이 30분을 넘으면 쉽게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알람 소리나 외부 자극으로 깨어나면 뇌가 즉시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되지 못해 어지러움, 멍함, 무기력감 등의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낮잠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노인이 넘어지는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일입니다. 로인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개인의 운동 능력, 신체 기저 질환 및 신체 활동 정황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식과 강도를 과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말고 악천 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로인의 락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기능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인들은 균형 기능 훈련을 할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지지물을 잡고 하다가 손을 놓는 것으로, 정적인 자세에서 동적인 움직임으로라는 원칙을 따를 수 있으며,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균형 기능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로 서기, 앞발의 뒤꿈치와 뒷발의 앞코를 맞대고 일자로 서기, 몸을 좌우로 흔드는 어뚜기 훈련, 직선으로 걷기, 옆으로 걷기 등을 통해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 근육과 코어 근육의 힘을 키우는데 중점을 둡니다. 로인들은 느린 속도와 점진으로 근력을 훈련할 수 있으며, 맹목적으로 고강도, 높은 하중의 근력 운동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 다리 뒤로 들기, 다리 옆으로 들기, 쪼그려 앉기, 앉았다 일어서기 연습, 앉은 자세로 다리 올리기 등을 통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녹색잎 채소를 안 먹었더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살면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요즘 인터넷에서 채소 불안증이라는 단어가 관심을 받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채소를 충분히 먹었는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녹색잎 채소를 섭취하는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아침 식사에 추가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잎채소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면을 삶을 때 시금치 한 줌이나 상추잎 몇 개를 넣을 수 있고, 죽을 끓일 때 다진 채소를 넣을 수 있으며,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상추를 몇장 추가하고, 달걀 요리를 할때 녹색잎채소를 넣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채소를 장에 찍어 먹깁니다. 민들레, 상추, 청경채, 고수, 쓴 채소 등을 소스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에 적합합니다. 소스는 된장이나 춘면 소스, 그리고 해물 소스, 소고기 소스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쳐서 무치기입니다. 이런 방법은 다양한 녹색잎 채소를 요리하는 데 적합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굴소스 상추볶음, 동갓볶음 등입니다. 물이 끓으면 잎 채소를 넣고 삶은 후 물기를 뺍니다. 다음 취향에 맞게 굴소스, 간장, 게장, 액젓 등 양념을 넣으면 됩니다. 다음은 고기와 채소를 함께 볶는 것입니다. 고기 요리를 할때 약간의 녹색잎 채소를 추가하면 수고를 덜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기 향을 통해 채소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쓴맛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 만들기입니다. 도마도 달걀국, 버섯국을 끓일 때 완두 콩끝을 한 움큼 넣고 샤브샤브나 국을 먹을 때는 시금치, 배추, 쑥갓, 상추 등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에 추가합니다. 녹색잎 채소가 반드시 채소 요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두를 빚을 때 녹색잎 채소의 비율을 높이고 채소전을 만들 때 시금치나 청경채를 섞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이 작은 기쁨이 되어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근사한 사람입니다. 네, 근사한 사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고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황홀하지도 않은데 참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라고 하죠.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믿는다, 기대한다, 반갑구나, 건강해라. 참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소박한 말들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박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멋있는

0: 말이 됩니다. 아라의 서품 가짜 이혼 감상합니다.
1: 와이 언니구나. 어째 무슨 일에? 나 그거 언니 내 나중에 내가 말 못했어. 그 그런데 언니 어떻게 나중에 모르게 가짜병 또 아니고 한국 가는 방법은 없다? 없다고? 그럼 어찌까? 야 한국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볼라 우리 집에 오겠다 한다고? 어, 언니 정신 있어. 내 나그네가 돌아는 못했는데 어떻게는 남자를 만나오? 야야 야, 그 사람 내일 가길래 오늘 나를 만나보겠다 한다고? 어, 나 그래 뭐지? 막 근데 언니 내 한국말을 몰라 어찌까? 야 마지막에다 요담하고 치면 된다고? 글쎄
2: 이봐 당신 이제 먼저 한국 남자를 만난다며?
1: 예.
2: 어이구야, 사람 웃기고 앉아있다. 어이구야, 야. 당신 저 뜸을 턱에다가 한번 얼굴을 비춰봐. 어디 그게 바람 피우게 생긴 상처인가? 어이구.
1: 이제 내 옷이 생겨가지고. 내가 바람 피우려고 했어. 당신은 지금 아스레가지고 어디 정찰 보냈구나.
2: 그래. 남자 한나도 그래 저 아스레가지고 저 먼저 보낸다는 사람이.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무슨 의미인가? 여기 또 사람 우리 잡아 죽이거든.
1: 아, 이거 뭐, 그만.
2: 이게 소행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래, 이게. 아이, 그래, 지금 남자 치고 지금 다 사람이 싫어한 남자 어디 있는가, 이게.
1: 뭐, 그럼 되겠구만. 그러니 지금부터 내말 고분고분 들어서 크게 변신할 수 있었구만.
2: 무슨 게 변신만 들면 크게 변신할 수 있다고?
1: 예.
2: 어떻게?
1: 당신이 내 말 듣겠지.
2: 아, 그렇지 말해보란데.
1: 이러면 2년만 지나게 되면 내 당신한테가 난치료로 한 살 쏴줄 수 있고 냉사를 한 달 쏴줄 수 있겠구만. 무슨 소문이 흥겨운들 하지.
2: 예? 그래, 저기 저 사람이 당신 손 쥐다 못지게.
1: 우리야, 못지게 하구만.
2: 그 다음에 그 뽀뽀하다.
1: 야, 아주 이게 당신 입이지, 내 입인데.
3: 대사요!
1: 맞고, 빨리.
2: 야, 이게 무슨 개팔인지 모르겠다, 이게, 야. 조심해라, 이. 내 이 안에서 다 들린다, 이.
3: 여보세요?
1: 이 나와요!
3: 저, 이 문숙지대.
1: 나와요!
3: 안녕하세요? 전 이 오팔이라고.
1: 사장님! 예. 나와요!
3: 그런데 이거
1: 아니, 나와요.
3: 아, 네, 네, 네, 네.
1: 아, 나와요.
3: 아, 네.
4: 아니, 저 운숙 씨도 여기 와서 안 계시지?
1: 아니, 네, 이리 와봐요.
4: 가요?
1: 네,
4: 가요.

0: 这个说说哟。
1: 校长，你。去了马龙总部，再到了猪八这个情况给参加报。그러나밤새는싸가못받아진건게나았지요
2: 아그렇죠그렇죠
1: 그래서저는좀그저진건거한걸남기는나았지요
2: 오케이 그러니까우리들은 선생연분이군요안그래요 미스긴 자여기앉아서천천히얘기하세요 앉으시지 저것들이또붙어잡고있어 아니저안방에서무슨소리가저렇게
1: 어디가쥐야요
2: 예쥐야요
1: 우리집엔쥐어떻게많은지그것들도남자는집이라고그런지용서를없지요
2: 하문숙씨는얘기도재미나게하시는군요도매력적이고서력적이고 아이고유머감도대단하네
1: 그만
2: 하네요 자은석씨
1: 네
2: 성량좀있어요
1: 아네예
3: 저희비지개여기있었구만가자 아니저사람은누군데
1: 그사람
4: 아아아놀라지마소나는이집의신랑이에요
3: 신랑이요
1: 아니사장님
2: 아니
1: 저분은저희친오빠인데
2: 아니
1: 저기가끔씩저렇게정신이들어갔다나갔다하는데
2: 예
4: 아이무슨일내정신들어갔다나갔다하고
1: 나이제조금어때요정신안나라도정신안나면형소안한다고
4: 야또다쓰는내이새끼다
3: 야오빠야오빠야오빠
1: 오빠
3: 오빠
1: 오빠는
4: 지금바깥에나랑나좀지원한다짜잔데야내왜바깥에나가냐내조심하래가사장지
2: 말자가냐야물론아이가
4: 가
2: 지렵다이새끼가오빠
1: 는
2: 누구라길래너네끼리마음대로말해
1: 그냥아이고미숙이예
2: 길리앞나오는
1: 사장님
2: 아니
1: 네내가발산을못생일이사장평생남편만나그렇게고생했는데평생나쁜오빠까지이렇게애를먹이기유
2: 이수긴너무서러워마세요아나이사장나이미기자들이제또로행복하게해드릴게
1: 사장님아니진짜
2: 아니사랑해요이수긴
4: 아이저아이목이컬컬하게되는신분을가둬
2: 주세
4: 요아이아이
2: 아이아야야저참아싸우시
4: 아이무말잘하는구만야
1: 사장님
2: 아예
1: 무말더잘하세요
2: 아하예 전국에사서오니까나뭐효포들한테도솜씨배웠지에 아그저있잖아요그똥수창시수창저어디
4: 에
2: 에그래가
4: 맞아
2: 아니야아니야
4: 아이고그말을안용서먹겠다맛있구나
2: 은숙씨
1: 예
2: 금방보니까나은숙씨는참힘들었다는게이해가됩니다제가이제한국에돌아가면있는일껏열심히노력해가지고미국의한국수석을가르쳐주겠네주겠어요
1: 사장님
2: 예
1: 사장님만믿어야할거야
2: 아이고저역시한가지예요미스킨
4: 아아에이오빠기보다그래도계속마시면더좋대
2: 아네감
4: 사합니다에이화려면서만들고이거래옆에서집어
2: 넣어아니
1: 아니아오빠오빠
4: 아니에나지
2: 원석씨
1: 예
2: 이보니까나이거집에서잘나를믿지못하는것같은데
1: 예
2: 자이럽시다제한국에서전화통화할까
1: 아니네
4: 그래그래이게우리전화자전화차에돈내고치
2: 아그래그래그래그래
4: 아이뭐야한국사람돈가져돈내놓고치
2: 하하이엔
4: 어이거빨리내놓고치
2: 대대대대대
4: 이거미치겠네
2: 이거이렇게
4: 이게무슨신고증아야
5: 중화인민공화국오요새끼는이제뭐이거한국사람이라국사인가요

0: 야, 네 이제 뭐 급자 꾸미라진 새끼니까. 자, 이만 버려.
1: 네, 프로 시작함에 있어서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인연이란 어떤 인연을 생각하는지요? 아마 진정한 인연이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왔다면 당신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진 겁니다.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실 각자의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측은지심을 가져보세요. 미움도 원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 만세라는 말도 있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곧 나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길입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1: 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아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인생길 한끝까지 피어가는 꽃. 인생길 한끝까지 피어가는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곡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곡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네, 3절이 끝나고 3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의 최중심 APP, 엔지 롱메이 APP와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과 나 사랑 3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부분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다음 아아아아 좀 끄십시오. 아아아 하지 말고 아아아아 얼마나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앞서는 영화 연기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기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서술로 각색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열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 같은 이야기. 등기고 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이랍니다.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나를 찾는 전화였다.
1: 영정 씨, 나 오늘 데이트에 갈것 같지 못해. 방금 소식을 접했는데 선반에서 탈락된 아가씨들이 뭐 호텔 카페에 모여 내막을 폭로한대. 당신은 기다리지 말고 알아서 어떻게 해?
0: 나는 쓸쓸하게 기타를 내리걸었다. 어떤 경우에는 서연이가 내 퇴근을 기다리거나 내가 그녀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둘이서 아래 대달지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데이트를 했다. 하지만 더욱 많은 경우에는 나 혼자서 갔다. 여스타가 손목을 긋거나 남스타가 바람을 피웠다든가 감독이 습격을 당했다든가 등등의 돌발 사건이 들이닥치면 그녀는 나를 내버려 둔 채 취재를 쫓아갔다. 그녀는 그녀의 직업과 연애를 하고 있었다. 연애 보도란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끊기질 않았다. 광고부처럼 한적하지 않았다. 못없이 걷는데 갑자기 등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의 그 장단꾸러기 여자친구인 줄로 여기고 갑자기 뒤를 돌았다. 인적이라곤 없었다. 그래서 다시 머리를 돌리니 갑자기 여화가 보였다. 이토록 고요한 밤에 여화는 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내 뒤를 따라 골목을 누비고 있었다.
2: 뭐야?
0: 나는 자신이 정말로 흡인력 있는 남자가 아닐까고 착각을 했다.
2: 강탈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건가?
0: 그건 또 아닌 것 같았다. 저렇게 가려린 몸매에 유행을 따른답시고 지퍼까지 벗으니 달리기는커녕 몇 발자국 걷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3: 선생, 저는 꼭 그이를 찾아야 돼요. 저는 꼭 그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0: 그녀는 내가 대답을 안 차 계속하여 말했다.
3: 저는 일곱 날만 청감하고 왔어요. 선생, 저를 좀 가엽게 여겨주세요. 네?
2: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3: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그녀는 조금 난처해했다.
3: 하지만 당신은 꼭 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저를 데려다 줄 수 있나요? 길이 다 변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2: 근년에 향강의 변화가 크긴 하지. 천지개벽이라고 할 수 있지. 5년에 한 번씩 풍경이 변하니 길을 모를 수밖에. 게다가 일곱 날만 청가를 맡았다고 하니 그 남자를 찾지 못하면

0: 있었다. 그것을 보니 서연이와의 데이트가 생각났다.
1: 내가 안 고파요?
2: 아니요, 안 고파요.
0: 그녀는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
1: 난 배가 고파요. 아가씨도 같이 드실래요?
2: 난 배고프지 않아요.
0: 나는 계산이 고기 국수와 돼지고기 무반찬을 주문했다. 그녀에게 무엇을 먹겠는가고 물으니 죽어도 싫다는 의지를 보였다.
1: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저렇게 무서워할 필요까지야. 독을 탔을까봐 그런가?
0: 그녀는 자리에 앉아 내가 다 먹고 돈을 치를 때까지 기다렸다. 두 사람은 늘어선 난전 사이를 걸었다. 그녀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인파가 몰려들어도 다른 사람과 부딪힐까봐 걱정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녀가 한 난전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낡고 노란 철에 선금과 운세를 본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난전 주인은 60, 70세 돼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곰방대를 피우고 있었다. 꽤 오래 피웠는지 손가락도 곰방대처럼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쪽골상에 앉아 나를 쳐다보았다.
1: 그래요, 물어보세요. 내가 대신 돈을 줄게요.
0: 그녀는 나한테 감격에 찬 웃음을 보내더니 한 무더기 종이마리 가운데서 한 장을 뽑아 노인한테 넘겨줬다. 열어보니 어두울 암자였다. 그녀는 글자를 보더니 아주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이때 노인이 물었다.
3: 뭘 보려고요?
2: 사람을 찾아요.
3: 아, 길저인데요?
0: 노인이 말하자 우리는 일제히 노인을 쳐다보았다. 여화는 눈까지 반짝였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커다란 희망을 갖고 말이다.
1: 저 여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남자는 대체 누구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다니.
0: 나는 갑자기 초연이가 생각나서 정정할 수 없는 감정에 잠겼다. 노인이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천천히 말했다.
3: 이 암자를 보면 해 일자에 소리 음자가 합쳐졌으니 반드시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 그이가 여기 있어요?
3: 네.
0: 노인은 분필로 작은 흙판에 글자를 썼다.
3: 자, 이것은 일자이고 이것은 또 하나의 일자입니다. 일자에 일자를 합하니 양화가 성한 인간 세상을 뜻하지요.
0: 여화는 흥분한 탓인지 놀란 탓인지 잠시 멍해 있었다.
2: 그이가 나보다 빠르다고?
0: 노인은 손님이 걱정거리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직업 본능에 의해 이렇게 곁들였다.
3: 아가씨, 손금을 받을게요. 제가 이 방면에서는 대달지에서 신선이라고 불리워요. 대체 찾는 사람이 누군가요? 인연선을 한번 봐드릴게요.
0: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3: 이런 손이 몹시 작은만요.
0: 노인은 등불로 여화의 손을 비추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자세히 봤다.
3: 정말 이상한데...

0: 양미간을 찌푸렸다.
1: 당신은 생명선이 없네요.
0: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2: 아무리 시장거리에 속임수리라고 해도 저렇게 눈이 어두워서야 어떻게 벌어먹겠어?
0: 나는 여화를 불러 난전을 뜨려고 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레 앉아있었다.
1: 아가씨, 무슨 띠인가요?
0: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3: 개띠예요.
0: 여화는 그렇게 말하고 불안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2: 아, 원래 나하고 같은 해인 1958년도에 태어났구나.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하나도 늙어 보이지 않는데, 아, 기껏해야 21두 살 정도 돼 보이는데 말이야.
0: 그녀가 아무리 벚꽃 차림을 하고 화장을 했어도 믿지 못할 일이었다. 여자의 용모와 연령은 정말로 가늠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반짝이는 두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여자들이 자신의 진실한 연령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물며 나는 일면도 아닌 초면에 낯선 사람이었다.

라디오 소설 연희구 원작 리벽화 편역 장선자 리림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최림 면무력 정소나 제작의 최요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제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시간은 한참 늦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정리할 틈도 없이 어수선했던 거실이 눈에 밟혀 이 기회에 말끔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이가 갖고 놀던 인형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아이 책상 위에는 그림책과 색연필, 작은 장난감까지 한데 뒤섞여 정말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으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조차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물건들을 하나씩 분류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책장에 가지런히 꽂고 잡동사니는 정리함에 모아 담고 당분간 쓰지 않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자 점차 거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눈앞에 어수선하던 풍경이 정돈되니 따라서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어수선하다입니다. 어수선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사물이 얽히고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어지럽고 수선하다입니다.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물건이 널브러져 혼란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물건이 어수선하게 널리다 라고 활용하며 행사를 마친 뒤 뒤섞인 소품들, 공부를 마치고 흩어진 학용품들, 짐을 풀지 않아 어지러운 것을 모두 어수선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리가 안 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단어의 특징입니다. 어수선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산란하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섬세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걱정거리가 겹치거나 잡념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산란해지며 평소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기분이 어수선해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큰일을 앞둘 때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경험을 자주 겪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많지만 마음은 조급하고 온갖 생각이 뒤섞여 정작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짧은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어수선했던 잡념이 가라앉고 다시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하다는 흩어진 물체로 어지러운 공간, 잡념으로 산란한 마음,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표현하는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물건들이 뒤섞인 어수선한 풍경을 마주하거나 걱정과 잡념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오늘 단어를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더욱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이 6월 29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자 데라 에스프리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세 가지 반드시를 명기하고 빛나는 역사의 세상을 힘써 펼쳐 나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량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시종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에서 전당 동지들은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계속 분투하면서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인 리강, 조락재, 왕호녀, 재기, 정설상, 리희, 국가보조석인 한정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9시경 7일 훈장 수상자들이 단 레빈차가 레빈 오토바이 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인민대회당으로 향발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북문 밖에는 레이병들이 도로 양측에 나뉘어 섰고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환호하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들은 붉은 주단을 따라 계단을 올라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습니다. 당과 국가 공훈 용예 표창 사부위원회 관련 지도 동지 등이 수상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대회장은 성대하고 열렬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조석단 우편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라는 대회 마크가 걸려있었고 뒤막 한 가운데에는 반짝이는 중국 공산당 당휘장이 걸려있었으며 당휘장 아래에는 1921-2026 좌표가 걸려있고 붉은 깃발 열폭이 량견에 라열됐습니다. 2층 조망대에는 습금형 봉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두루에 굳게 뭉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위대한 당창건 종신을 고양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란 표가 걸려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리강이 경축대회 시작을 선포하자 장례에서 조눈이 기립해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재기가 7일 훈장을 수여할 때 원한 중공장의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결정은 장기간 지층에 뿌리를 내리고 당을 위해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두드러진 기여를 한 공훈 모범 당원을 성대하게 표창하고 전당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계하며 분발 진취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당정은 마순상, 왕우창, 리련성, 오하수 순례만, 오아금, 진준무, 조아부, 종굴 동지에게 7일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기수 두 명이 단기를 높이 들고 레병 한 명이 두 손으로 7일 훈장을 들고 힘찬 발걸음으로 의식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조국의 영웅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옹란 악곡 속에서 습금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훈장을 수여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악수하고 축하를 표했습니다. 이어 7일 훈장 수상자들이 조석단에 착석했습니다. 장례에서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기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일꾼과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할 때 권한 중공장의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석금평 등이 표창을 받은 전국 두 가지 우수 한계 선진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장례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서 석금평 종소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석금평은 오늘 우리가 성대한 집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우리 당이 걸은 비난한 로정을 되돌아보고 당과 인민 사업의 밝은 앞날을 전망하며 전당과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 가득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옹단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매진하도록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금평은 당정을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명절 문안을 전하고 7일 훈장 수상자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무일꾼 선진기층 당조직의 열렬한 축하를 전했습니다. 석금평은 105년 전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각성 속에서 막스 레닌주의와 중국 노동운동이 밀접하게 결합하는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탄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가장 믿음직한 기동을 갖추고 국내외 우한과 빈약에 시달리던 중국은 천지개벽의 역사적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석금평은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정치라면서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거창한 서사시를 써내려왔습니다. 105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국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그

근본적으로 개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으며 막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세계사 진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른 당임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석근평은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의 분투 속에서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 원인은 기타 정당과 정치 역량과 비교할 때 우리 당이 비할 바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종 진리를 추구하고 존재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은 역사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발전 대세에 순응하며 시종 시대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투쟁에 능하고 필승의 신심을 유지하고 자체 건설을 강화하면서 항상 생기와 활력이 차넘쳤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정에 따라 당의 우수한 특질을 부단히 발행하고 장대시키고 당의 본색을 영원히 유지하며 항상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석금평은 신시대 새로성에서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려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려면 반드시 당의 기본이론, 기본로선, 기본방침을 견제하고 당의 전면적 영도와 당정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제하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와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지고 선인들의 사업을 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바른 것을 지키고 혁신을 도모하면서 난관 속에서 전진하는 과정에 방향을 잃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민의 의지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실천하며 소인민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5.2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견제하며 4가지 조민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진의 길에서 닥칠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우한 의식을 증강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고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능력을 키워 국내외 두 가지 국면 그리고 발전과 안보를 총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농민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공동가치를 선행하고 글로벌 발전장애, 글로벌 안전장애, 글로벌 문명장애, 글로벌 관리장애를 관찰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시대 당 건설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체계를 보완하고 당의 정치 건설에 따라 당의 모든 면의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패 적결 투쟁의 공략전, 지구전, 총력전을 단호히 관철하고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인도력, 군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석금평은 나라가 강성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며 정치 강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치 강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질적으로 추진해 건군 백년 분투 목표를 기한 내 실현하고 인민 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육성해야 합니다. 석금평은 한강과 오문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촉진한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내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 두 제도, 향강이니 향강관리, 오문이니 오문관리, 그리고 고도의 자치 방침을 전면적이고 종합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철해 향강과 오문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향강과 오문의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도달 용납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석근평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한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이자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공동 소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시대 대만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한 당의 정치적 방침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한계 중국 원칙과 구의 공동인식을 견제하며 광범한 대만 동포들을 단결해
량한 교류와 협력, 융합과 발전을 심화해야 합니다.

0: 그리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은 청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신생 용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당은 청년들을 중시하고 관심하고 지지하며 청년들이 성장하고 인재가 되도록 조건을 마련해 소유합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확고부동하게 당을 따르고 원대한 이상을 수립하며 시대 중임을 떠맡고 새로운 노동에서 역사 개조봉을 이어받고 청춘을 빛내야 합니다. 습근평은 중국 공산당 105년의 빛나는 역사는 매우 자랑스럽지만 교화하거나 담안에 전진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겸손하고 신중하고 간고분투하며 과감하게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의지하고 이들을 단합해 새로정에서 분발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으면서 새로운 빛나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게 합니다. 대회를 주재한 이강은 습금형 총속의 중요한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비난은 로종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회고하고 총화하고 중국 공산당이 비난은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연마할 수 있는 원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세로종에서 전체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해 분투할 때 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총력을 다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창조할 것을 전당에 호소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견지와 심오한 사상, 풍부한 내포를 담고 있으며 신시대 세로종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당 동지들은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고 재반 사업에서 확실하게 관찰하고 실시하며 위대한 당건설 정신을 선행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에 옮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7훈장 수상자 대표이며 기림성 장촌시 관성구 장산화원 지역사회 당면의 제일석인 오화금이 발언했습니다. 대회는 국제가 속에서 폐막했습니다. 북경에는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중앙서기처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공무위원, 최고인민법원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총력부주석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앙당정군과 군중부문과 북경시 주요 책임동지, 각 민주당파조항과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인사대표, 7훈장 수상자 친족대표, 소속단위대표, 이왕의 공훈영예표창 수상자대표, 로당원과 로간부대표,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공산당원과 우수 당무삼일꾼, 선진기층 당조직 대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 대표, 수도기층 당원과 각계 군중대표, 북경주둔부대 장병대표 등 3천여 명이 대회 참가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6월 29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자 데라 에스프리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은 수교 46년 동안 국제정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좋은 발전세를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상호신뢰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과정에 양국 인민의 친선이 갈수록 돈독해지고 높은 수준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도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한다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과 함께 양국 간 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며 양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한정 국가부주석도 콜롬비아 부대통령 당선자 레스 트레포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초심은 반석과 같고 사명은 횃불과 같습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료연설은 새로운 노동에서 풍발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옥만인민의 방대한 힘을 응집했습니다. 대중들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두뇌에 굳게 뭉쳐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을

단절과 민족 분리 위협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장군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정석이는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후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이 차넘치게 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 오아금은 7일 훈장은 영예자 책임과 사명이라며 감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석이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인민의 립지에서 함께 사과하고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큰 소리나 빈말을 하지 말며 대중의 반기는 실제적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7일 훈장 수상자 종굴은 이날은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령도 하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거대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면서 신심이 더 커지고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같이 다음 없는 노력으로 국가를 건설해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도록 할 것입니다. 7일 훈장 수상자 리련성은 총소기는 시종 대중을 마음속에 두고 농촌의 농민들을 항상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결코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산당원으로서 향촌진흥에 발벗고 나서고 솔선수범하며 실무적 자세로 일하면서 현지 농민들이 더욱 많은 획득감과 행복감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홍룡강 마카에서 해남 3사까지 향촌진흥 1선에서 개혁개방의 최전방까지 대중들은 대회 성황을 진지하게 시청했습니다. 지난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인솔에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화민족의 수천년사에서 가장 장대한 서사시를 적었습니다.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빛나는 우수한 특질을 부단히 단조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새로운 빛나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것을 전당에 호소했습니다. 안유성 만산시 화산구 강동가도 사회관리 办公실 부주임 변효우는 당을 창건하기 전에 중국은 열강이 침입하고 사회가 극히 불안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빛나는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성하는 위대한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당정의 강력한 용도하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필코 실현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법권성 영덕시 하당향 당윤회 서기 유엽신은 총석의 중요한 연설을 경청한 후 오늘날 하당의 록수 정산을 보면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극빈향이었던 하당향은 현재 전국 농촌관리 시범향진이 되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이는 당의 인솔하에 오랜 공을 들인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는 총수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산업의 소득 증대, 주거 개선, 편민 봉사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라사닝츠 철도 기관사 차단 자신은 대회 실황을 시청한 후 격동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령도 하에 설상고우는 천지 개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복흥호렬사가 성공적으로 고원에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민과 목주민들의 출행이 편리해지고 특산품의 판로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당을 따르고 일태의 뿌리를 내리며 소장의 발전, 고향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05년이라는 파란만장한 로정을 걸어온 중국 공산당은 억만 인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인도로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선행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힘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인 타바지크 에크바이르는 습금형 정석이가 2022년에 신성 서문전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습금형 정석이 중요한 연설을 경청하고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반을 자랑하는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며 고향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더욱 도둑하게 하고 조력을 더욱 다질 것입니다. 당의 좋은 정책이 있고 모두가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단결 분투한다면 생활은 갈수록 더 행복할 것입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 반동은 표창은 하나의 용례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에서 분발 정지라는 새로운 시발

0: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석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실재와 결복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지속적으로 깊이 배우고 터득하고 6대 우수한 특질에 따라 자신의 원행을 바로잡고 고운 지질 탐사라는 일퇴 차관에 국가 자원 안전 병풍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힘달 것입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오늘날 중국 인민의 운명을 자신의 수승에 단단히 장악하고 자신, 자립, 자강의 자세로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해시 보동신구 과학기술경제위원회 부주임 릉강은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드팀없이 견제하고 혁신 동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자원 배치를 강화한 한편 신질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 건설 지휘부 현장 책임자 리고문 당의 강력한 용도하에 우리나라의 교통 기초 시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발전 노정의 증견자이고 더욱이는 건설자입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새로운 노동에서 분발 정지하면서 신시대를 건설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아 광역 도시권의 또 하나의 슈퍼 공정인 사자양 통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자들은 예정대로 고품질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교통 인프라를 통해 광동 향강 오문 광역 도시권이 세계 인류의 광역 도시권으로 발전하도록 활력 넘치는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경시 동주구 중산가도 당사비원의 서기 우자양은 총속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는 관건적 코드를 깊이 있게 해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석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 실시하고 북경 도시 부중심 건설과 당건설의 기층관리를 이끄는 실천 속에서 비할 바 없는 우리 당의 우수한 특질을 한층 더 발현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시킬 것입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세 가지 반드시를 명기하고 빛나는 역사의 새 장을 힘써 펼쳐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최근 세계 각국 정당과 정부 지도자들이 중공조항과 습금형 총속에게 축전과 사안을 보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영도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중화민족 발전사의 빛나는 장을 엮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의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용도 아래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 건설과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위한 노동에서 계속 빛나는 업적을 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인도네시아 행동당 총주석 프라보우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빈곤 해탈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는 대인도네시아 행동당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말디브 인민국가대회당 지도자인 모이즈 대통령은 인민국가대회당은 중국 공산당과의 오랜 친선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에서 양당 간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의발전당 주석 에르도안 대통령은 세계 안정과 번영을 위한 습금형 정속의 창의와 염원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의발전당은 중국 공산당과의 당적 교류를 밀접히 하고 양국 협력의 심층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팔레스티나 해방기구 집행위원회 주석 아바스 대통령은 민족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팔레스티나 인민의 정의로운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고하게 지지한 중국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호적인 중국이 더 큰 번영을 이루고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이 부단히 새로운 진보를 이룩하길 기원한다고 표했습니다. 케냐연합 민주동맹 지도자인 루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이룩한 성과는 글로벌 남방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발전과 관리에 대해 건설적 사고를 하겠다며 케냐는 변혁 성장의 길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졌다고 표했습니다.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은 습금형 총서기가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발전 도상국의 역할을 증강하며 보다 공정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요소하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인솔해 민족 부흥과 강국 건설의 길에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세르비아 무치치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보여준 불굴의 투쟁 정신은 평화 발전,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철같이 튼튼한 우정을 갖고 있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우루 아리앙 대통령은 지난 105년 동안 중국을 이끌고 괄목할 만한 변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국가 번영과 인민 행복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민공정당 주석 안화르 총리는 습금형 종속의 령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중화 문명의 자양분을 논리 흡수하고 초월학 위념, 도덕 질서와 유관 역사를 용납시키는 등 문명을 존승하는 정책을 짊어졌다고 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인민행동당 총비서이며 정부 총리인 황순재는 지난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이끌고 심각한 변혁을 진행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집권 리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누아토 수령당 주석이며 정부 총리인 나파트는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사모아 신앙 통일당 당수이며 총리인 라울리는 습금형 종속에는 시종 강인함과 락관적 정신으로 중국의 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 정당과 정치 조직 지도자들이 축전과 축하 사안을 통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1: 샹항 특별행정구 정부가 7월 1일 금자경 광장에서 국기 개항식을 진행하고 샹항 조국 복귀 29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샹항 특별행정구 리가초 행정장관, 샹항 주재 주황기구 책임자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기와 샹항 특별행정구 깃발을 단 직승 비행기가 빅토리아항 상공을 날아예고 해상에서 소방함이 분수를 뿜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향항 주재 중앙인민정부 연락판공실, 향항 주재 국가안전공서, 향항 주재 외교부 특파원공서, 향항 주둔 중국인민해방군 부대 등도 7월 1일 국기 개항식을 진행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7월 1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교섭하에 간접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양해 각서의 관철 문제를 둘러싸고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풀어주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을 확보하는 등 의제를 토론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일 관련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이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류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뇌 령도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룰라 연구소 실바 주석이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과 사회공정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페루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케이코 후지모리가 페루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뇌 령도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공고에 있습니다. 일은 사방에 있지만 핵심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고 설립된 지 100여 년이 된 가장 큰 막수주의 집권당입니다. 시종일관 단결과 통일, 선진성과 순결성을 보장함으로써 하나의 단단한 강철로 회개해야 합니다. 단결은 곧 힘입니다. 단결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의 역사와 새 중국 발전의 역사는 우리의 이 대국을 잘 다스리고 우리와 같은 대당을 잘 다스리려면 당의 단결과 집중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룰라 연구소 실바 주석이 중국 공산당은 경제 발전과 사회 공정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브라질룰라 연구소 이보니 실바 주석이 얼마 전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새 중국을 창립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 이래 줄곧 경제 발전과 사회 공정을 추진해왔고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초심과 사명은 인민 생활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과 구체적인 조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내후 외환 속에서 탄생해서부터 불굴의 투쟁 정신을 보여준 장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리정표적 의의가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중국을 진정한 번영과 부강의 길로 이끈 개혁개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은 중국 공산당의 강인성과 도전의 직면에 끊임없이 스스로 조정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의 빈곤 해탈 실천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역 발전과 상호 연통을 촉진했고 농촌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발전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직업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경제 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의 경험은 확고한 정치적 언약과 전략적 계획을 통해 빈곤 해탈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자국 실정에 맞춰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면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10월 실바 주석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하남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전면적인 향촌 진흥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실바 주석은 무인기, 스마트 관계 시스템 등 첨단 농업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은 농업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발전 결측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치들이 농민들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실바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발전 사상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했다면서 룰라 연구소는 이런 경험을 적극 연구해 브라질의 빈곤 해탈과 향촌 진흥 정책에 접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룰라 연구소는 중국 여러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바 주석은 이러한 협력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글로벌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서 중국은 브릭스를 비롯한 남남 협력 기제에 적극 참여해 발전 도상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도록 조력하고 국제 질서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하구관계 가정보수는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루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케이코 후지모리가 페루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베루 국가선거 절차 판공실이 6월 29일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우파 정당 인민의힘 당 후보 케이코 후지모리가 좌파 연합 함께 페루를 위하여 당 후보 로베르토 산체스를 꺾고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51세인 케이코 후지모리는 페루 전 대통령인 알베토 후지모리의 딸입니다. 분석가들은 후지모리의 질서와 안전 공약이 도시 유권자들의 관심사와 맞아떨어진 것이 승리의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페루의 경제사회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고 의회의 대통령 견제도 만만치 않아 후지모리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이번 승리가 라틴 아메리카 정치 구도의 무경화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이었고 치열한 접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해 4월 1차 투표에서 후지모리는 득표를 17.19%로 산체스는 득표를 12.02%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2라운드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페루 선거법상 결선 투표에서는 득표수가 많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6월 7일에 2라운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23일 국가선거절차판공실의 잠정 개표 결과 후지모리의 우세가 뒤집기 힘든 정도로 굳어졌으나 산체스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개표 결과는 6월 29일에야 공식 발표됐습니다. 두 후보의 표 분포는 도시-향촌 대립 구조를 뚜렷이 보였습니다. 후지모리는 수도 리마, 연안 도시와 재외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산체스는 남부 고원지대, 내륙, 농촌, 원주민 지역사회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화 지향을 유지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경제정책과 강경범죄 단속을 내세운 후지모리의 공약이 도시 유권자의 경제성장, 사회안

전과 부합하면서 선거 승리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마 산마르코스 국립대학교 알레한드로 메히아 교수는 두 후보의 득표율이 비슷하고 지지층이 팽팽한 데서 유권자 입장에 심각한 분열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모레의 향후 집권이 다음과 같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째, 정치 환경이 지속적으로 불안할 것입니다. 2016년 이후 페루는 8명의 대통령을 교체했고 민센 대통령 중 5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잦은 정권 교체로 페루는 영구 상거, 관리 불가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메히아 교수는 전국의 불안으로 의회의 정치적 주도권이 커진 만큼 신임 정부는 반대파와 소통 협력 기제를 구축해 관리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치안 정세가 장기적으로 심각합니다. 최근 디마, 트루히오, 카야 오항구 등지에서 살인, 납치,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불법 광산 채굴은 마약, 돈 세탁과 비슷하게 암시당을 형성했습니다. 후지모리는 군경 협력 강화, 국경 통제 강화, 정보기관 확대를 제기하고 인공지능으로 치안에 에너지를 부여한다고 약속했으나 관련 개혁이 기득권을 건드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도 페루의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의 심화로 북부는 홍수, 남부는 가뭄이 발생하고 연안 해수 온도의 상승이 어군 이동을 초래해 농업과 어업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페루 사회학자 마르티네스는 차기 정부는 자연재해 대응 보건력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이래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나라에서 선거를 진행한 결과 우파 공고화 좌파 퇴조 대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 우파가 득세한 것은 내부와 외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요인은 경제성장 부진, 민생 개선 지연, 치안 악화로 좌파 집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데 있고 외부 요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라틴 아메리카 우파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데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라틴 아메리카 사회 전반의 의식 형태 자체는 짙지 않고 대다수 국민은 고착화된 정치 성향이 없다면서 최근 1년의 선거 결과는 진정한 이념 변화라기보다 정당의 집권 성과, 선거 전략, 정치 전파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수백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 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수차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컨입니다. 하나, 링컨입니다.
3: 그거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희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염변의 창 프로입니다. 도나시 각지에 검정귀 버섯 균배지 공장들이 육속 생산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표준화 공장에서 재료 배합, 포장, 멸균, 접종 등 공정이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능률적으로 가동되며 소득 증대의 희망을 담은 균배지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2026년 검정귀 버섯 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일전 황리어진 홍순 식용버섯 양식 농민전문합작사의 생산 공장에 들어서니 자동화 생산 라인이 만부하로 가동 중이었고 생산 일꾼들이 포장, 압축, 밀봉 등 일련의 작업을 질서 있게 완수하고 있었고 밀봉된 균배지는 차곡차곡 버섯 바구니에 실려 멸균 차관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요에 의하면 현재 식용균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를 다잡기 위해 합작사에서는 앞당겨 계획 포치하고 균종 배양 및 원료 비축 등 사전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강원진 춘승 식용균 재배 농민 전문 합작사의 생산 작업장도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표준에 따라 균배지의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능률을 힘써 제고했습니다. 20여 년간 이 합작사는 자주적으로 고체 균종을 연구 개발했는데 균종의 안정성이 높고 활착률이 비교적 좋아 부근 촌민들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연간 도나시는 식용균 산업을 향촌진흥의 중점 기둥 산업으로 삼고 정책 지원, 자금 지원, 기술 에너지 부여를 통해 균종 배양, 균배지 생산, 재배, 가공 판매 전반 산업 사슬을 구축해 산업이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로 전환되도록 추동했습니다.

0: 최근 연간 안도현 성문진은 천혜의 자원을 입각해 하우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딸기, 상황버섯, 산야채 등 특색 재배 분야에 몰두하여 하우스 경제로 수입을 늘리는 등 토지 자원과 산업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과일 향기 가득한 녹색 재배 산업은 달콤한 수익 증대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딸기와 포도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비닐하우스 안에는 과일 향기가 풍기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풍성하게 수확된 과일은 시장에서 잘 팔려 농가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해 녹색 농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생태적 우세에 기반해 성문진은 산야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녹색 산야채를 재배하고 건강한 녹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문 산야채 과일원의 연간 비닐하우스 산야채 생산량은 5,000근, 과일 생산량은 2만여 근이며 순수입은 30여만 원에 달합니다. 산야채 재배 면적은 유유 토지를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수입 증대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생태 우세를 산업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으며 향촌 산업의 다원화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에 쓰레기 봉투 버린 데 놓고는 그냥 나오고 영양제 먹어놓고는 아차 하면서 또 먹고 네 나이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요 왜 이렇게 갈수록 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질까요? 이 야속한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은요 대화를 많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과 일상을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언제나 즐겁고 건강한 일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Thinking Out Loud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 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주말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또 의미 있는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의 참여 문자 저희 공식 계정 FM88ZJOPD 그리고 제 개인 위챗 졸광 한어병원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같으면, 네, 집에 가만히 에어컨 틀고 누워있고 싶습니다. 주말 계획이 따로 없지만, 어디든 가고 싶질 않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날씨가 너무 무더운 탓에, 네, 이제 또 외출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뭔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네, 땀이 줄줄 흐르는 그 모습이, 상상도 하기 싫어서, 오히려 주말에 네, 이렇게 집에서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도 네, 나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휴식하고 또 충전을 해야지만 다시 또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충분히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드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주말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또 계속하여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계획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주 휴가를 내고 내일에 여행 떠납니다. 못온 날씨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여행 될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그래도 어디론가 떠난다는 그 기분이 마냥 설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여행도 되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요즘 입맛이 통 없다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몸보신 시켜준다고 주말에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말 계획은 삼계탕 먹기예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여름철 또 입맛이 또 떨어지는 분들, 네, 뭔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몸에 좋은 음식들 드셔주시고 뭔가 또 건강을 더 챙겨야 되는 계절입니다. 네, 그래요.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맛있는 음식, 네, 잘 드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주말에 엄마랑 찜질방에 가기로 했답니다. 이열치열. 땀을 쭉 빼고 나면 훨씬 더 시원할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찜질방에서 또 땀을 흠뻑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거기에 또 맛있는 음식까지 드시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그래요. 시원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문자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요. 네, 쇼핑FM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함께하는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다가온 주말 네,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마음에 머무는 순간 운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잠시의 만남일지라도 진심을 나누는 인연은 오래 남고 멀리 있어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이 작은 기쁨이 되어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가끔은 나도 한번 좀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자기만의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어제의 자신을 조금씩 넘어설 줄 아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마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근사한 사람입니다. 네, 근사한 사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0: 고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황홀하지도 않은데 참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라고 하죠.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믿는다, 기대한다, 반갑구나, 건강해라. 참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소박한 말들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박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멋있는 말이 됩니다. 아라의 서품 가짜 이혼 감상합니다.
1: 와이 언니구나. 어째 무슨 일이야? 야 그거? 언니 내 나중에가 말 못했어. 그런데 언니 어떻게 나중에 모르게 가짜병 또 아니고 한국 가는 방법은 없다? 없다고? 그럼 어찌까? 야 한국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볼라 우리 집에 오겠다 한다고? 언니 정신 있어. 내 나그네가 돌아오는 못했는데 어떻게는 남자를 만나? 야 정말. 야 그 사람 내일 가길래 오늘 나를 만나보겠다 한다고? 야 그래 뭐지? 막 근데 언니 내 한국말을 몰라 어찌까? 야 마지막이라 요담아 붙이면 된다고? 글쎄 야 야, 그냥 나중에는 상태 올리고 야 하기사 내 남자를 울리는데야 진심 게임 야, 그럼 내 새가락 준비하시냐? 야, 그냥 뭐야, 뭐야, 어째냐?
2: 당신 솔직히 말해라, 예? 이제 무슨 나를 뭐 올린다며? 엄마,
1: 내 무슨 당신을 울리겠어? 아, 당신 움직여 올릴 사람인데
2: 이번에 다 들었다, 예? 무슨 뭐 남자를 어린 점이 그 시간에?
1: 아, 그건 내 언니하고 큰 소리 치고느라 그런 게 지금.
2: 네. 어제 자꾸만 거짓말 하겠는가? 내가
1: 말이야 어떻게 이제 주먹을 내 손들 밀리지 않느냐? 연락이 안 돼요.
2: 이봐 당신 이제 무슨 한국 남자를 만난다며?
1: 예.
2: 어이구야 사람 웃기고 앉아 있다 어이구야야. 당신 저 뜸을 통에다가 한번 얼굴을 비춰봐. 어디 그게 바람 피우게 생긴 상토인가? 어이구.
1: 이제 내 옷이 생겨가지고 내가 바람 피우려고 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아찔해가지고 어디 정찰 보내왔구나.
2: 그래 남자 한나도 그래 저 아찔해가지고 저 먼데 보낸다는 사람이 그래,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무슨 의미인가? 여기 또 사람 우리 장 저기
1: 이거 뭐 이게
2: 소외된 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래 이게. 아이 그래 지금 남자 지금 저기 다 사람이 지난 남자 어디 있는 자리에.
1: 뭐 그런 대구만. 그냥 지금부터 내 말 고분고분 들어서 크게 변신할 수 있을 거만.
2: 무지개 당신만 들으면 크게 변신할 수 있다고?
1: 예.
2: 어떻게.
1: 당신이라 내 말 듣겠습니까?
2: 아 그것이 말을 보란데.
1: 이러면 2년만 지나게 되면 내 당신한테가 난치료로 한 채 써버리고 냄새를 한 채 써버릴 수 있을 거만. 군들군들하지.
2: 야 군들군들하.
1: 구토사지.
2: 야 구토사. 그래 당신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게 번진한다 그래. 야 한번 말해보라.
1: 정말 내 말 듣겠지.
2: 아 그치 말해보라는데 그치.
1: 야 무슨 쌤도.
2: 아 내 말 들어보라는데 그치. 당신이 말해 그래 바워 있어.
1: 바워라는 게 무슨 게 무슨 사람은 개고기 있구만.
2: 사람은 개고기라고
1: 그러게.
2: 그래 너. 그러면 이제부터야 당신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1: 예.
2: 말해보라.
1: 정말이지?
2: 아, 말해보란데.
1: 그치 정말이지?
2: 아, 내 마음 변하게 되면 빨리빨리 말해.
1: 지금 우리 쌤도
2: 예.
1: 이혼하겠어.
2: 무슨 게? 이혼하다고?
1: 예.
2: 지금 당신 진짜요?
1: 아니 저기 내 말은 내 당신하고 가짜 이혼한 다음에 한국 남자하고 가짜 결혼하고 한국에 가서 뭉쳐만을 가득 벌어 가지고 와서 다시 당신하고 등기라고 살게. 이게 돈 먹고 알먹는 게 뭐인데? 예?
2: 아 이봐 이봐 리허미 리허지 가짜 이혼한 게 어디 있는가? 야?
3: 이거 벗어. 지금 세월에는 꼭 잡는 게 매라고 돈을 보는 게 장대했고 막. 아, 오지기도 못하는 시대고도 이렇게 안다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2: 야, 이게 낫다. 아, 우리 무지개 모자라 그러지. 무지개 모자라냐? 아, 뭐 당신 달라 지금 우리 전화 들어서 살지. 아, 싸파든지. 어, 족산들 모시는 거 입었지. 야? 아, 무지개 모자라서 무지개 모자라.
3: 입었어. 이 집이 우리 집인도. 우리 이렇게 아니 벌어가지고 언제 뭉치돈을 쌓아가지고 이 새 집을 쓰고 살겠는데.
2: 그래, 당신. 당신 말 맞다, 난 이게 가짜 주냐?
3: 진짜라는 게 무슨
2: 무지개? 진짜라고?
3: 아이, 가짜! 가짜 하구나, 가짜. 무지개.
2: 저 이봐.
3: 예?
2: 그래, 저기 저 사람이 당신 손 쥐던 무지개.
3: 뭐야, 무지개 하구만.
2: 그 다음에 그 뽀뽀하던.
3: 야, 아주 이게 당신 입이지, 내 입인데.
4: 계세요!
3: 맞다. 빨리.
2: 야, 이게 무슨 개팔인지 모르겠다, 이게, 야. 조심해라, 이. 내 이거 알아서 다 들린다, 이.
4: 안녕하세요!
3: 이, 나 살아줘!
5: 사랑해!
6: 어, 이 문숙실에.
3: 사랑해!
6: 안녕하세요? 전 이 오팔이라고.
3: 사랑해! 사랑해!
6: 사랑해! 감사해요. 자, 그런 게 이거
3: 신발.
7: 저 운숙 씨도 여기 와서 앉으시지?
3: 앉지, 일어나요.
7: 가요?
3: 네,
7: 가요. 아이고, 여태 헐몸으로 지내던 큰 소책이었겠는데.
3: 아, 하고들이 사니까 괜찮아요.
7: 아니, 오리내라니요? 천연하던데.
3: 뭐, 천연?
7: 아니,
3: 예. 알아보시다. 누가 그랬어요?
7: 아니, 예. 아, 저 운숙 씨 언니가 더 하고 그렇게 얘기해.
3: 우리 언니가.
7: 아니.
3: 내가 한국 분들은 천혜로 반가워 한다 그 말이야.
7: 아, 이거 진리합니다. 그래도 뭐 같은 값이면요 천혜가 많이 낫죠.
3: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7: 네.
3: 사실 우리 같은 날 천혜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천혜예요.
7: 자, 금방 아들이 있다고 하시죠?
3: 아, 저, 나는 내 딸이다 큰 애고요. 사실 저도 결혼했댔어요. 그런데 남편이 남자구질 못하니까 이혼했어요.
7: 아, 그런 일이었구만 저희가.
2: 아이고, 은숙씨.
3: 예.
7: 힘들었겠네요.
3: 사장님 보다시피 사는 주제 말이 아니에요.
7: 아니, 아니, 뭐 이만하면 뭐 괜찮아요, 이거.
3: 어떻게 괜찮아요?
7: 자, 문석 씨.
3: 예?
7: 아이, 그 문석 씨는 참 이뻐요.
3: 어머?
7: 너무너무 육감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이거.
8: 제가 어떠세요?
3: 사장님.
7: 네.
3: 키는 마른.

0: 대행하는지 그것들도 남자 없는 집이라고 그런지 용서를 없어.
1: 감은득지는 얘기도 재미나게 하시는군요. 내력적이고 소력적이고. 아이고 유머감도 대단하네.
0: 그만해요.
1: 자, 은석 씨.
0: 예.
1: 성량 좀 있어요?
0: 예, 예.
2: 아, 저희 비둘기 여기 있었구만. 어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그
0: 사자.
3: 놀라지 마소. 나는 이 집의 신랑이에요.
2: 신랑이요?
0: 아니, 사장님. 아니, 저기, 저분은 저희 친오빠인데. 아니, 저기, 가끔씩 저렇게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2: 예?
3: 아니, 무슨 일? 내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고.
0: 자, 이제, 조금하세요. 정신 안 가려도 정신 아프다면 형도 안 하는데.
3: 야, 야, 뭐다, 드럼 내기 시작이다.
2: 야, 오빠, 야, 니가 다 거짓말이야.
0: 오빠!
2: 네, 오빠!
3: 야, 내가 이 바깥에 나가면, 야, 내 조치 말해, 가서 가자. 집안 들어가자. 물론, 아예 나가. 아, 싫었다. 이
1: 새끼 오빠
3: 들어가면,
1: 너네끼리
3: 마음대로 말해.
0: 들어가.
1: 아이고, 야. 예,
0: 지금.
1: 예.
3: 실례합시다, 오늘.
0: 사장님.
1: 사장님.
0: 예. 내가 팔자는 어떤 일이 좋아서. 평신 남편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평신 나쁜 오빠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유.
1: 이수기
2: 서러워 마세요. 아, 나 이 사장님 이기자고 이제 서로 행복하게 해드릴 게.
0: 사장님 진짜?
1: 아, 사랑해요 이수기.
2: 아이
1: 어디?
2: 아, 이거, 에, 그래, 가라.
1: 맞아. 아, 아니야, 아니야.
3: 아이고, 그 말을 안 용서 먹겠다. 맛있구나.
1: 자, 은숙씨.
0: 예.
1: 금방 보니까나, 은숙씨는 힘들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인류인껏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국의 한국수석을 가르쳐 믿게 내주겠어요.
0: 사장님. 사장님만 믿겠어요.
1: 저 역시 한가지예요.
0: 미치겠네.
1: 자, 이럽시다. 제 한국에 좀 전화 통화할까?
0: 아니, 내 전화해요.
3: 선배, 지금 우리 전화자. 전화 잘 보내고
1: 싶어. 아, 그래.
3: 아이, 물론 하고 사람 돈 가지고 돈 내놓고 싶어.
1: 하하이.
3: 어, 이거 빨리 내놓고 싶어.
1: 대.
3: 이거 미치겠네. 이 신고 좀 하여.
4: 중화인민공화국. 오! 요 새끼 이제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 중국 사람이라뇨. 야, 네 이제 보니 급작 꿈이라 이 새끼니까. 야, 이만 좀 전해.
5: 네, 프로 시작함에 있어서 이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이면이란 어떤 이면을 생각하는지요? 아마 진정한 인연이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왔다면 당신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진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실 각자의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측은지심을 가져보세요. 미움도 원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 만세라는 말도 있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곧 나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길입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행복한 삶이란 또 어쩌면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행복한 삶입니다. 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는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결핍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라든가.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라든가. 또네 번째는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또 다섯째는요,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즉, 그 말은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고 합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긴장과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 네, 플라톤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요. 네,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리란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령.

네, 자립한다는 거,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거, 네, 자신 존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의지하도록 자꾸 격려하는 행동은요, 네, 부모가 아이를 능력 있는 개체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자신감으로 두 눈이 반짝거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네,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놓고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해냈어. 네, 참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점입니다. 아, 가끔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네, 리상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흘러 흘러.

네, 시련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발을 굴러 바퀴를 돌리는 게 힘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좌절감을 추스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다독이면서 실패할 것 같은데도 다시 시도하는 게 단순히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끌어준다면요. 네, 바퀴를 돌리는 수고는 덜어질 수 있다마는 힘든 마음을 견디는 기회는 뺏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성공해본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사소한 좌절에도 아주 크나큰 고통을 느끼고, 네, 누군가 이런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면서 쉽게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과 좌절은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경험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값진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이 음악이라는 것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 아닐까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던 음악은 언젠가를 떠올리게 하는 좌표가 되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을 보듬어주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종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암산 진달래.

날마다 마음을 피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만드시고요. 내 목표가 없으면 나태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변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가을 남자.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요.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또 매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련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네,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고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요?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줄은 갑자기 팽팽하게 물 밑으로 곧장 뻗어 내려갔다. 배는 천천히 끌려가고 있다. 해가 살그머니 떠올라와 바로 로인의 오른쪽 어깨 위에 닿았다. 이놈이 북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하고 로인은 중얼거렸다. 조류에 밀리어 훨씬 동쪽으로 가게 될 텐데 하고 생각했다. 저놈도 물결에 따라 방향을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놈이 지쳤다는 징조니까. 해가 더 높이 올라왔지만 고기는 그때까지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단 한 가지 좋은 징조가 눈에 띄었다. 낚싯줄의 경사도로 보아 그놈이 다소 우러 올라왔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렇다고 반드시 그놈이 우러 뛰어오르리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혹시 뛰어오를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었다. 제발 뛰어오르게 해주소서 하고 로이는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나는 네 놈을 다룰 방법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내가 조금만 줄을 당기면 그놈은 아파서 뛰어오를 것이다. 이제 날도 아주 밝았는데 한번 뛰어오르도록 해볼까? 그리고 등뼈에 있는 공기주머니에 바람이 가득 들어가 더 이상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로이는 줄을 잡아당기려고 힘을 주어 보았는데 줄은 전에 없이 팽팽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도 몸을 뒤로 젖히며 당겼는데 이만저만 팽팽한 것이 아니어서 그 이상 힘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이라도 더 당겼다가는 고기가 확 뛰어올라 낚싯바늘이 고기의 입에 더 큰 상처를 낼 것이고 커진 상처 때문에 낚싯바늘이 빠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어찌되었든 해가 떠올라 한층 기운이 솟았다. 이제는 해를 쳐다보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야겠구나. 낚싯줄에는 누런 해초들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낚싯줄의 무게를 증가를 시키고 고기에게 더 한층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뻤다. 지난밤에 엄청난 링광을 낸 것도 바로 이 누런 해초였다. 고기야, 나는 너를 끔찍히 좋아하고 아낀다. 존경하게 되었단다. 그렇지만 이날이 가기 전에 너를 죽여놓고 말겠다.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그때 북쪽에서 조그만 새가 한 마리 날아왔다. 꾀꼬리의 일종이었다. 무르로 낮게 날고 있었다. 새의 모습은 로인의 눈에 무척 지쳐 보였다. 새는 배전에 와서 앉았다. 그리고 다시 날아올라 로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다가 줄 위에 앉았는데 그러는 편이 훨씬 편한 모양이었다. 몇 살이나 되었지? 하고 로이는 새에게 물었다. 이번이 첫 여행인가?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동안 새는 로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는 너무도 지친 모양이어서 자기가 앉은 줄이 어떤 줄인지 살펴볼 겨를도 없는 듯 했다. 그 연약한 발로 줄을 꽉 잡고 아래로 기우뚱대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줄은 튼튼하단다. 절대로 문제 없다. 어젯밤은 바람도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서야 쓰겠니? 그런데 새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찾아서 이런 곳까지 날아왔을까? 그래서 독수리란 놈들이 이런 새들을 잡아먹으러 바로 나온단 말이야.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입 밖에는 내지 않았다. 새도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말해야 알아들을 리도 없고 얼마 안 가서 주변의 독수리란 놈들이 어떤지도 알게 될 테니까. 푹 쉬어라 꼬마 새야, 하고 그는 말했다. 쉬고 나서 다시 어디든 날아가서 좋은 모험을 해보거라. 모험이란 사람이나 새나 물고기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니? 밤새도록 줄을 메고 있었던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했던 등 때문에 온몸이 쑤셨다. 로이는 새한테라도 말을 건네니 조금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집에도 와 있어라 새야. 미풍이 불어오는데 돛을 달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너를 집에 데려다 주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하지만 내게 또 다른 친구구나. 바로 그때였다. 고기가 갑자기 물속으로 쑥 들어가며 요동을 치는 바람에 로이는 배전에 엎어지고 말았다. 재빨리 몸을 버티고 줄을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다. 줄이 급작스레 확 당겨질 때 새가 날아간 모양이다. 로이는 그것을 볼 겨를이 없었다. 오른손으로 조심조심 줄을 당겨보았다. 로이는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하다 다친 모양이다. 그는 소리내어 말하고는 혹시 고기의 방향을 돌릴 수 없을까 하여 다시 줄을 당겨보았다. 그러나 팽팽해서 끊어질 것만 같아 줄을 꼭 잡은 채 버티면서 주저앉았다. 너도 이제야 고통을 느끼는 모양이구나. 실은 나도 그렇단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역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당정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설명을 학습하겠습니다. 넷째는 인공지능, 인터넷, 빅데이터 등 현대정보 기술 수단으로 거버넌스 능력과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건입니다. 다섯째는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간부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간부들이 과감히 책임지고 실행에 주력하도록 격려하며 간부들의 투쟁 정신과 투쟁 능력을 양성할 때 대해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건입니다. 여섯째는 우리나라의 국가제도와 국정운영체계에 대한 리론 연구와 선전교양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입니다. 일곱째는 이번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는 것을 18차 당대회일에 당정이 포치한 재반개혁 임무를 추진하는 것과 긴밀히 결부시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통합적인 업무 포치 및 업무 수행 기세를 형성해야 한다는 건입니다. 당정은 문건 기초 소조에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문건 기초 소조는 각 분야에서 제기한 의견과 건의들을 일일이 분석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급적으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거듭되는 검토와 추고를 거쳐 결정 초안 283곳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문자를 줄임으로써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436건 반영했습니다. 결정 초안은 그 기초 과정에 소집된 세 차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와 두 차례의 중앙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 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게 됐습니다. 3. 결정 초안의 기본 구조에 대해 결정 초안의 총체적 구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19차 당대회에서 확립한 전략적 목표와 중대한 임무로부터 출발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공고히 하며 당의 장기적인 집권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차관점을 두고 당이 인민을 영도해 우리나라 국가제도를 수립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면에서 이룩해온 성과와 쌓아온 경험 그리고 형성된 원칙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받쳐주는 근본제도, 기본제도, 중요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론술하며 심화해야 할 중대한 체제와 기재 개혁 그리고 추진해야 할 중점적인 업무와 과업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결정 초안은 15개의 작은 부분을 망라한 3개 큰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큰 부분은 제1부분으로 구성된 총론입니다. 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국정운영체계의 역사적인 발전 성과와 뚜렷한 우세를 전술했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의의와 총체적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큰 부분은 13개의 작은 부분으로 구성된 강론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받쳐주는 근본 제도와 기본 제도, 중요 제도를 견지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반 제도에서 반드시 견지하고 공고히 해야 할 근본점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업무 포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큰 부분은 제15부분과 맺는 말로 구성됐습니다. 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할 때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동지들이 당정의 정신을 깊이 터득하면서 무엇을 견지하고 공고히 하며 무엇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가를 긴밀히 둘러싸고 토론하고 건설적인 수정 의견과 건의들을 제기해 이번 전원회의가 성과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제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시간은 한참 늦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정리할 틈도 없이 어수선했던 거실이 눈에 밟혀 이 기회에 말끔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이가 갖고 놀던 인형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아이 책상 위에는 그림책과 색연필, 작은 장난감까지 한데 뒤섞여 정말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으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조차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물건들을 하나씩 분류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책장에 가지런히 꽂고 잡동사니는 정리함에 모아 담고 당분간 쓰지 않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자 점차 거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눈앞에 어수선하던 풍경이 정돈되니 따라서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어수선하다입니다. 어수선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사물이 얽히고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어지럽고 수선하다입니다.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물건이 널브러져 혼란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물건이 어수선하게 널리다 라고 활용하며 행사를 마친 뒤 뒤섞인 소품들, 공부를 마치고 흩어진 학용품들, 짐을 풀지 않아 어지러운 것을 모두 어수선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리가 안 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단어의 특징입니다. 어수선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마음은 조급하고 온갖 생각이 뒤섞여 정작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짧은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어수선했던 잡념이 가라앉고 다시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하다는 흩어진 물체로 어지러운 공간, 잡념으로 산란한 마음,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표현하는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물건들이 뒤섞인 어수선한 풍경을 마주하거나 걱정과 잡념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오늘 단어를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더욱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여름철 어떻게 더 과학적으로 낮잠을 잘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름철은 날씨가 더워 사람들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졸음이 밀려옵니다. 낮잠은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낮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낮잠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책상에 엎드려 자면 피로가 풀릴까요? 왜 가끔은 낮잠 후 오히려 더 피곤해질까요? 네, 낮잠의 좋은 점은 과학적인 시간에 기반합니다. 연령대별로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학령 전 아동은 뇌 발달을 위해 비교적 긴 낮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은 20분에서 30분이 적당합니다. 로이는 밤에 잠이 약기 때문에 낮잠은 15분에서 30분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낮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밤에 충분히 자고 낮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낮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해 낮에 졸음이 심하다면 적절한 낮잠이 필요합니다. 단, 반드시 시간을 엄격히 조절해 깊은 수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럼 낮잠 후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잠이 30분을 넘으면 쉽게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알람 소리나 외부 자극으로 깨어나면 뇌가 즉시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되지 못해 어지러움, 멍함, 무기력감 등의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낮잠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 예를 들면 오후 3시 이후, 점심 식사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경우, 책상에 엎드려 자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등도 낮잠 후더 피곤해지는 흔한 원인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올바른 낮잠 방법입니다.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적당히 활동한 후에 눕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후 30분 정도 산책

산책을 한후 낮잠을 자거나 밥을 먹고 20분 정도 지난 후에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내 음성을 들으며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로인들의 가장 흔한 부상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로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락상은 우리나라 로인들의 가장 흔한 부상 류형으로서 로인들의 골절을 초래하는 첫 번째 원인이자 로인들이 부상으로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로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자신이 조심하지 않거나 땅이 미끄럽거나 운이 나빠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인이 넘어지는 것을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병 예방 통제의 전문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로인이 넘어지는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일입니다. 로인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개인의 운동 능력, 신체 기저 질환 및 신체 활동 정황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식과 강도를 과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말고 악천 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로인의 락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기능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인들은 균형 기능 훈련을 할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지지물을 잡고 하다가 손을 놓는 것으로, 정적인 자세에서 동적인 움직임으로라는 원칙을 따를 수 있으며,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균형 기능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로 서기, 앞발의 뒤꿈치와 뒷발의 앞코를 맞대고 일자로 서기, 몸을 좌우로 흔드는 어뚜기 훈련, 직선으로 걷기, 옆으로 걷기 등을 통해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 근육과 코어 근육의 힘을 키우는데 중점을 둡니다. 로인들은 느린 속도와 점진으로 근력을 훈련할 수 있으며, 맹목적으로 고강도, 높은 하중의 근력 운동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 다리 뒤로 들기, 다리 옆으로 들기, 쪼그려 앉기, 앉았다 일어서기 연습, 앉은 자세로 다리 올리기 등을 통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녹색잎 채소를 안 먹었더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살면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요즘 인터넷에서 채소 불안증이라는 단어가 관심을 받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채소를 충분히 먹었는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녹색잎 채소를 섭취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아침 식사에 추가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잎채소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면을 삶을 때 시금치 한 줌이나 상추잎 몇 개를 넣을 수 있고, 죽을 끓일 때 다진 채소를 넣을 수 있으며,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상추를 몇장 추가하고, 달걀 요리를 할때 녹색잎채소를 넣을 것을 권유합니다. 다음, 채소를 장에 찍어 먹깁니다. 민들레, 상추, 청경채, 고수, 쓴 채소 등을 소스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에 적합합니다. 소스는 된장이나 춘면 소스, 그리고 해물 소스, 소고기 소스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쳐서 무치기입니다. 이런 방법은 다양한 녹색잎 채소를 요리하는 데 적합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굴소스 상추볶음, 동갓볶음 등입니다. 물이 끓으면 잎채소를 넣고 삶은 후 물기를 뺍니다. 다음 취향에 맞게 굴소스, 간장, 게장, 액젓 등 양념을 넣으면 됩니다. 다음은 고기와 채소를 함께 볶는 것입니다. 고기 요리를 할때 약간의 녹색잎 채소를 추가하면 수고를 덜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기 향을 통해 채소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쓴맛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 만들기입니다.
도마도 달걀국, 버섯국을 끓일 때 완두콩 끝을 한 움큼 넣고 샤브샤브나 국을 먹을 때는 시금치, 배추, 쑥갓, 상추 등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 추가합니다. 녹색잎 채소가 반드시 채소 요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두를 빚을 때 녹색잎 채소의 비율을 높이고 채소 전을 만들 때 시금치나 청경채를 섞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5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가 길림연결국제공항개발구에서 당원 지도간부들에게 전문 당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재 행사를 잇따라 펼치며 당원 간부와 군중들이 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분투의 힘을 모두록 이끌고 있습니다. 부신교가 시험 개통되는 바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육 사업 포치에 따라 6월 3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길림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를 찾아 당원 지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문 당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관평 청석위는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을 중심으로 1년의 종교 론수를 발표하며 누구를 위해 정적을 세우고 어떤 정적을 세우며 무엇으로 정적을 세울 것인가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답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청석의 종교 론수를 깊이 터득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해 학습과 터득을 통해 역사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안목과 경지를 넓히며 분투 방향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또 정확한 정적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항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 단계에서 선기를 잡고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는 성과를 창조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은 장기적인 정치 과업이자 당성 단련의 중요한 과정이기에 학습과 문제점 점검, 정돈을 일체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론 학습을 심화하고 실제와 결부해 능력을 높이며 문제를 안고 학습하는 것을 견지해 개발구 개혁 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깊이 파악하고 학습 토론을 활발히 전개해 학습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정적관과 관련한 문제 목록을 하나하나 대조 점검하고 기업인과 투자자, 기층 간부와 군중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문제를 정확히 찾고 근원을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아울러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류별 정돈 명세서를 작성하고 정돈 조치와 책임자, 책임 부문, 기한을 명확히 하며 정기적으로 재점검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의사결정 기제와 평가 기제, 사고 용인 및 시정 기제를 보완해 사고화식 우수 간부를 본받고 개혁과 개방으로 공항경제개발구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대를 다그쳐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항경제개발구는 산업결집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거점인 만큼 전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를 성과 평가의 핵심으로 삼고 공사 황금기를 놓치지 말며 중점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걸림돌을 적극 해결해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 투자 유치 공작의 해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업 대상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산업 사슬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밀 유치를 추진해 더 많은 공업 대상을 유치해야 합니다. 생산 중단 기업과 장기 미착공 대상, 유효 저효율 토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대와 양도,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업 봉사를 강화해 인삼과 복장, 자동차 등 중점 분야 기업들의 난점을 해결하고 생산 규모 확대와 생산 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제와 기재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선진 지역의 경험을 적극 도입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하고 지역 특색 제품이 전국은 물론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왕길보는 연변 국태 신에너지 자동차 유한회사를 찾아 활성화 추진 상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 배해도 공항경제개발구당사위원회 서기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리덕평,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공항경제개발구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주당위 학습교양사업 전담반 제1연락지도조 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연일 우리 시 곳곳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문과 단위에서는 특색 있는 다양한 주제 행사를 잇따라 펼치며 당원 간부와 군중들이 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분투의 힘을 모두록 이끌고 있습니다. 주당위 선전부와 주문화기술계연합회는 문예협회와 함께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전주 미술서의 사진작품전을 개최했습니다. 전시는 강국건설과 민족부흥, 우리 모두 함께를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중국 화와 유화, 서예, 기록사진 등 작품 307점을 엄선해 당이 여러 민족 군중을 이끌고 끊임없이 분투해온 빛나는 여정과 연변 지능 발전의 장엄한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북산가도는 두 가지 우수 하나의 선진 표창대회 및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문예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부시장 김은희가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관할 구역의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무 3일꾼, 선진 기층 당조직을 표창해 가두와 사회구역, 신흥 분야 전체 당원들이 당의 혁신 이론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오하고 상시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군중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당건설이 기층 사회를 이끄는 과정에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바랐습니다. 연변 록성 원림건설 공정위원회사 당지부서기 양예는 앞으로도 신흥 분야 당건설 일터에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기층 봉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당지부의 선봉 역할을 계속 발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시장감독관리국은 조제 홍색 문예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청년 간부들과 소규모 기업, 개체공상호, 전문시장 당위는 실황송과 음악화이발, 혁명가요 메들리, 색소폰 독주, 가무공연 등을 정성껏 준비해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위대한 당과 위대한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연결 시장감독관리대우에 단결되고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보여준 동시에 시장감독관리 간부들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장 주체를 정성을 다해 민생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시시장감독관리국 당위 판공실 주임 한영은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

0: 연기하며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직무 수행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여 시장 감독 관리 직책에 충실히 임하며 시장 주체를 적극 지원하고 민생의 기본선을 수호함으로써 실질적인 행동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연결 시에 고품질 발전에 시장 감독 관리의 역량을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 융합매체 중심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주제 당일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활동은 정확한 정적권 수립 및 실천을 주제로 전문 당수업과 더하기 입당선서 재확인 더하기 이동식 당수업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언론계 당원 간부들이 누구를 위해 정적을 세우고 어떤 정적을 세우며 무엇으로 정적을 세울 것인가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제 당일 활동으로 중간 간부 이상 당원들을 조직해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기업을 찾아 산업 현장을 둘러보며 실물 경제의 활력을 체감했고 현장에서 얻은 힘을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위한 언론의 책임으로 여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리와수학교는 동심은 당을 향하고 꿈은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합창 경연을 개최했습니다. 전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혁명가요와 학교 생활을 주제로 한 긍정적인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새시대 소년아동들의 밝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 문화관 극장에서는 제4회 중국조선족 민간문화예술단체 침묵공연이 홍색마음으로 당을 따르고 하나 되어 나아가며 예술로 연변의 벗을 모다를 주제로 성광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25개 예술단체는 당에 대한 감사와 조국 찬양, 행복한 삶을 노래한 가무 공연과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공연을 선보이며 중화민족이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의 모습을 생동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1: 일전 시인대 상무위원회는 국토공간 계획체계 편성 및 시행 상황에 대한 전문 시찰을 진행했습니다. 연길시 국토공간정책계획에 따르면 우리시 중심도시는 모두 18개 세부 계획 단위로 획정됐습니다. 현재 전남구역과 공원구역 등 6개 계획 단위의 세부 계획과 도시 설계가 편성을 마치고 비준을 받았으며 계획 면적은 총 30.1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중심도시 세부 계획의 적용률은 36%에 이르렀습니다. 하북구역과 고신구 등 4개 계획 단위의 세부 계획과 도시 설계는 현재 편성 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중점 도시 세부 계획 적용률은 62%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찰조는 계획 시행 과정에서의 특색 사업과 중점 대상 추진 상황 등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부시장 해문파에 전시 국토 공간 계획 편성과 시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또 현장 시찰 결과를 토대로 계획 면계와 자원 관리, 시행 감독 등 분야에서의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화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체계적인 사고를 견제하고 계획의 전략적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부문 간 협력 기제를 더욱 완비해 전문 계획과 세부 계획 편성을 다그치고 계획 수립부터 시행 감독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약적이고 절약적인 토지 이용 리념을 철저히 관철하고 건설 용지 관리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도시 농촌 건설 용지 증감 연계 사업을 심화하고 농촌 유휴 토지를 적극 정비 재개간해 기존 토지의 리용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건설 용지 심사 비준 절차를 더욱 최적화하고 대상 심사 기한을 단축하며 계획 집행에 대한 상시 감독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등 현대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독 관리 효율을 높임으로써 계획의 엄숙성과 권위를 확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0: 우리시 동부 지역의 부신교와 부신거리 건설 대상은 장백산로를 시작으로 인민로까지 이어지며 총 연장 길이는 1,419m입니다. 이 가운데 부신교는 길이 379m, 너비 37m이며 부신거리는 길이 1040m입니다. 부신남거리는 너비 44m, 부신북거리는 너비 60m입니다. 현재 대상의 주요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7월 1일부터 시험 개통됐습니다. 시험 개통 기간에는 도로 조명과 세부 부대시설 공사를 계속 진행하며

0: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시주택 및 도시향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삼일꾼 황성회 소개 의하면 이 대상은 불화통화를 가로지르는 교량으로 연결 시 동부 도로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됩니다. 대상은 연동교와 장백산 대교 사이 약 4km 구간에 교량이 없던 문제를 해결해 불화통화 남북량안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1: 일전 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성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관하며 성건강기공협회 주사회체육관리중심, 주체육중심에서 협조한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건강기공경기 및 길림성 건강기공 거점연합경기가 우리 시에서 열렸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48개 대표팀 300여 명의 건강기공 애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두날 동안 건강기공 8단금과 역근경, 오금희, 육자결 등전통 양생기법으로 기공의 독특한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길림성 건강기공협회 회장 진효명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통 양생문화를 적극 계승하고 발전시켜 기층 주민들을 위한 규범적인 건강증진 플랫폼을 마련하고 건강기공이 일상생활 속에 더욱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화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현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전시 배워갈 남주아가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식에 혜숭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 惠崇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 三两枝 春江水暖 鸭先知 蒌蒿满地 芦芽短 正是河豚 欲上时 惠崇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 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惠崇春江晚景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0: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숭이 그린 춘간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숭의 그림을 보고 쓴 제화시입니다. 제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서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서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순간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숭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숭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3: 혜숭은 복근성 근양 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와 화숭입니다. 정해지는 바에 따르면 복송 초기에 9명이 승려가 시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 중에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0: 네, 그의 오은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고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들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그림을 극찬하면서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숭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1: 과격의 도화견 문지에 혜숭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을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합니다. 혜숭이 그린 춘간 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제화시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혜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나요?
0: 글쎄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혜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겨루가 없었습니다. 소식은 혜숭의 유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였습니다. 원풍 8년, 즉 방금 소연 친구가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주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의 정서적인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1: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서예가,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소식은 간결한 필치로 생동감 넘치는 이른 봄의 풍경을 그려내며 한편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적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0: 네,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합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면서 다니고 있었답니다.
3: 소식의 시를 통해 해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해숭은 아마도 이른 봄의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어느 친구가 양만디엘시 작은 돈못을 읽어보겠습니까?
1: 제가 읊어볼게요. 小池 양만리 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작은 른못 양만디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 나무는 풍경을 아껴 물의 그늘에 드리웠네. 작은 돈이 이제 막 새순을 내미는데 어느새 잠자리 사뿐 그 끝에 앉았네. 네, 작은 른모스의 시는 비록 짧은 시였지만 정교한 그림과 같이 글자마다 진주처럼 빛나며 시인이 자연 만물을 향한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1: 맞습니다.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는 시 전체의 시사기다 분위기를 경설하는 구절입니다. 물은 원래 자연물이고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인 양만리는 여기에 풍부한 감성을 부여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끼다라는 글자가 핵심으로 무정한 것을 유정하게 변화를 시켰죠. 이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가는 물줄기를 아껴 너무 빠르게, 너무 시끄럽게 쏟아져 일찍 고갈될까 염려하는 뜻입니다. 아주 섬세한 의인화 기법입니다.
1: 동시에 소리 없이라는 두 글자는 극도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는 물줄기의 형태와 완벽하게 어울려져 세상의 소란과 멀리 떨어진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깨닫는 미시 세계임을 암시합니다.
0: 네, 마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만 간신히 들리는 물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세함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양만디 시의 큰 특징이 아닐까요?
1: 이 소리 없는 가늘 물줄기 속에 생물이 아낌이 담겨 있었군요. 구절 나무는 풍경 아껴 물의 그늘을 드리웠네는 나무 그림자, 물, 햇살이 어울려져서 부드러운 그림을 그려내네요. 이 구절은 앞 구절의 고요함을 이어가며 시선을 조금 넓혀 또 다른 주인공인 강변의 푸른 나무를 봅니다.
0: 그리고 또 아래 구절에서 보면 나무 그늘이 물에 비춘다는 것은 맑은 날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물결 위에 얼룩져 비춘다는 뜻입니다. 첫 구절에서 아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그의 홍하듯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랑한다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들, 사랑하다라는 글자 역시 시인의 강한 주관적 정서 투사가 담겨 있는데요. 나무 그림자는 화창한 하늘 아래 물결 위에 부드럽고 맑게 반짝이는 빛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1: 햇살의 화창함과 물결의 부드러움이 어울림이 티없이 완벽하여 여름 특유의 덥지도 춥지도 않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고요한 그림 전체를 순간적으로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小池, 양万里 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이 짧은 네 구절에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글자마다 참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양만디는 어찌하여 이토록 동심이 가득하면서도 아름다운 식구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 개인의 경험과 창작 스타일과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양만디는 사는 성수, 호는 승수입니다. 그는 송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류규, 범성대, 우무와 함께 남송 4대가로 꼽힙니다.
0: 그래요, 친구들. 양만디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양부를 쓰라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부는 책을 수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배를 골아가면서도 책을 사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으며 10년간의 노력 끝에 수천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그는 서재의 책들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이 책들 속에는 성인들의 마음이 담여 있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양만디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열중했고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0: 네, 양만디가 영조령동의 부사로 발령받던 해에 금나라에 저항할 것을 주장하던 재상 정준이 영주로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은 단지 명장뿐이 아니라 깊은 학문적 성취를 가진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양만이는 정준을 오랫동안 존경해왔기 때문에

0: 그를 찾아가 방문하려 했는데요. 세 번이나 문전 박대를 당했다네요. 그리고 장수는 그 편지를 보고 크게 감동받아 예외적으로 그를 접견했고 양만디에게 관리로 했던 인생을 살던 반드시 바른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 일생 동안 금나라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으며 강직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작은 변못, 이 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청량함, 한 조각의 평온함,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2: 친구들, 오늘의 시 여행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 이 시간 프로편집과 기획의 지렌정 선생님, 진행의 소현이, 남주하, 김주하, 변정 선생님이었습니다.
3: 시간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마감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이 6월 29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자 데라 에스프리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세 가지 반드시를 명기하고 빛나는 역사의 세상을 힘써 펼쳐 나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종량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시종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에서 전당 동지들은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계속 분투하면서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인 리강, 조락재, 왕호녀, 재기, 정설상, 리희, 국가보조석인 한정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9시경 7일 훈장 수상자들이 단 레빈차가 레빈 오토바이 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인민대회당으로 향발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북문 밖에는 레이병들이 도로 양측에 나뉘어 섰고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환호하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들은 붉은 주단을 따라 계단을 올라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습니다. 당과 국가 공훈 용예 표창 사비원의 관련 지도 동지 등이 수상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대회장은 성대하고 열렬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주석단 우편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라는 대회 마크가 걸려있었고 뒤마크 한 가운데에는 반짝이는 중국 공산당 당휘장이 걸려있었으며 당휘장 아래에는 1921-2026 좌표가 걸려있고 붉은 깃발 열폭이 량견에 라열됐습니다. 이층 조망대에는 습금형 봉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두루에 굳게 뭉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고양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란 표가 걸려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리강이 경축대회 시작을 선포하자 장례에서 조눈이 기립해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재기가 7일 훈장을 수여할 때 원한 중공장의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결정은 장기간 지층의 뿌리를 내리고 당을 위해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두드러진 기여를 한 공훈 모범 당원을 성대하게 표창하고 전당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분발 진취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당

0: 명은 마선장, 무왕무창, 리련성, 오하스 술래만, 오아금, 진준모, 조아보, 종굴 동지에게 실을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기수 두 명이 당기를 높이 들고 레병 한 명이 두 손으로 칠 훈장을 들고 힘찬 발걸음으로 의식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조국의 영웅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옹얀 악곡 속에서 습금평이 칠 훈장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훈장을 수여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악수하고 축하를 표했습니다. 이어 칠 훈장 수상자들이 주석단에 착석했습니다. 당내에서 열렬한 박수 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기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일꾼과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할 때 권한 종공장의 결정을 손독했습니다. 석금평 등이 표창을 받은 전국 도가지 우수 한계 선진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장례 열렬한 박수 갈채 속에서 석금평 종소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석금평은 오늘 우리가 성대한 집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우리 당이 걸은 비난을 로정을 되돌아보고 당과 인민 사업의 밝은 앞날을 전망하며 전 당과 여러 민족 인민의 신심 가득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옹대한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매진하도록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금평은 당정을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명절 문안을 전하고 7일 훈장 수상자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무일꾼 선진기층 당조직이 열렬한 축하를 전했습니다. 석금평은 105년 전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각성 속에서 막스 레닌주의와 중국 노동운동이 밀접하게 결합하는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탄생됐다고 지속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가장 믿음직한 기둥을 갖추고 국내외 우환과 빈약에 시달리던 중국은 천지개벽의 역사적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석금평은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정신하면서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거창한 서사시를 쏘내려왔습니다. 105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국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으며 막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세계사 진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른 당임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석금평은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의 분투 속에서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 원인은 기타 정당과 정치력량과 비교할 때 우리 당이 비할 바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종 진리를 추구하고 존재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은 역사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발전 대세에 순응하며 시종 시대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투쟁에 능하고 필승의 신심을 유지하고 자체 건설을 강구하면서 항상 생기와 활력이 차넘쳤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정에 따라 당의 우수한 특질을 부단히 발행하고 장대시키고 당의 본색을 영원히 유지하며 항상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석금평은 신시대 새로 중에서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려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며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려면 반드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침을 견제하고 당의 전면적 영도와 당정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제하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와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지고 선인들의 사업을 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바른 것을 지키고 혁신을 도모하면서 난관 속에서 전진하는 과정에 방향을 잃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민의 의지해 역사적 유혹을 창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실천하며 속인민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견제하며 네 가지 조민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진의 길에서 닥칠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우한 의식을 증강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고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능력을 키워 국내외 두 가지 국면 그리고 발전과 안보를 총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용형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공동가치를 선행하고 글로벌 발전장애, 글로벌 안전장애, 글로벌 문명장애, 글로벌 관리장애를 관찰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시대 당건설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체계를 보완하고 당의 정치 건설에 따라 당의 모든 면의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패 적결 투쟁의 공략전, 지구선, 정력전을 단호히 관찰하고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인도력, 군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적금형은 나라가 강성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인민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며 정치 강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치 강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질적으로 추진해 건군 100년 분통 목표를 기한 내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육성해야 합니다. 습금형은 한강과 오문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촉진한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내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 두 제도, 향강인이 향강관리, 오문인이 오문관리, 그리고 고도의 자치 방침을 전면적이고 종합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찰해 향강과 오문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향강과 오문의 국가 발전에 전반 국민의 도달 용합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습금형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한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이자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공동 소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시대 대만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한 당의 정치적 방침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한계 중국 원칙과 구의 공동인식을 견제하며 광범한 대만 동포들을 단결해 량한 교류와 협력, 융합과 발전을 심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은 청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신생 용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당은 청년들을 중시하고 관심하고 지지하며 청년들이 성장하고 인재가 되도록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확고부동하게 당을 따르고 원대한 이상을 수립하며 시대 중임을 떠맡고 새로운 로정에서 역사 개조범을 이어받고 청춘을 빛내야 합니다. 습금형은 중국 공산당 105년의 빛나는 역사는 매우 자랑스럽지만 교화하거나 자만해 전진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통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개하며 겸손하고 신중하고 간고분투하며 과감하게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의지하고 이들을 단합해 새로 정해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으면서 새로운 빛나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게야 합니다. 대회를 주재한 이강은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결 인설에 걸어온 비난은 로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회고하고 총무하고 중국 공산당이 비난은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연마할 수 있는 원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세로중에서 전체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해 분투할 때 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총력을 다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창조할 것을 전당에 호소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견지와 심오한 사상, 풍부한 내포를 담고 있으며 신시대 세로중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당 동지들은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도득하고 재반 사업에서 확실하게 관찰하고 실시하며 위대한 당건설 정신을 선행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에 옮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리 위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7 훈장 수상자 대표이며 기림성 장촌시 관성구 장산화원 지역사회 당면의 제일석인 오아금이 발언했습니다. 대회는 국제가 속에서 폐막했습니다. 북경에는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공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총력부주석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앙당정군과 군중부문과 북경시 주요 책임동지, 각 민주당파 조항과 전국공상업자련합회 책임자와 무소속인사 대표, 7일 훈장 수상자 친족 대표, 소속 단위 대표, 이왕의 공훈영예표창 수상자 대표, 로 당원과 로 간부 대표,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무 3열군, 선진기층 당조직 대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 대표, 수도기층 당원과 각계 군중대표, 북경 조둔부대 장병대표 등 3천여 명이 대회 참가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6월 29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자 데라 에스프리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은 수교 46년 동안 국제정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좋은 발전세를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과정에 양국 인민의 친선이 갈수록 돈독해지고 높은 수준의 1대1로 공동건설 협력도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한다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과 함께 양국 간 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며 양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한정 국가부주석도 콜롬비아 부대통령 당선자 레스 트레포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조심은 반석과 같고 사명은 횃불과 같습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료연설은 새로운 로정에서 품발 정신하고 신시대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옥만인민의 방대한 힘을 응집했습니다. 대중들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도리에 굳게 뭉쳐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린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후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이 차 넘치겠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 오아금은 7일 훈장은 영예자 책임과 사명이라며 감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석이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인민의 입지에서 함께 사고하고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큰 소리나 빈말을 하지 말며 대중이 반기는 실제적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7일 훈장 수상자 종굴은 이날은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령도 하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거대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면서 신심이 더 커지고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같이 다음없는 노력으로 국가를 건설해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도록 할 것입니다. 7일 훈장 수상자 리련성은 총속이는 시종 대중을 마음속에 두고 농촌의 농민들을 항상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결코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산당원으로서 향촌진흥에 발벗고 나서고 솔선수범하며 실무적 자세로 일하면서 현지 농민들이 더욱 많은 획득감과 행복감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흥경강 마카에서 해남 3사까지 향촌진흥 1선에서 개혁개방의 최전방까지 대중들은 대회 성황을 진지하게 시청했습니다. 지난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인솔해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화민족의 수천년 사에서 가장 장대한 서사시를 적었습니다. 습근평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비난은 우수한 특질을 부단히 단조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새로운 비난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것을 존당에 호소했습니다. 안위성 만산시 화산구 강동가도 사회관리办公실 부주임 변효우는 당을 창건하기 전에 중국은 열강이 침입하고 사회가 극히 불안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빛나는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성하는 위대한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당정의 강력한 용도하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필코 실현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복건성 영덕시 하당향 당륜의 속이 이옵신은 총속의 중요한 연설을 경청한 후 오늘날 하당의 록수 정산을 보면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극빈향이었던 하당향은 현재 전국 농촌관리 시범향진이 되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이는 당의 인솔하에 오랜 공을 들인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는 총속의 당부를 명기하고 산업의 소득 증대, 주거 개선, 편민 봉사를 실제 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라싸닝스 철도기관사 차단 자신은 대회 실황을 시청한 후 격동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령도하에 설상고우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복흥호렬차가 성공적으로 고원에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민과 목주민들의 출행이 편리해지고 특산품의 판로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단호의 당을 따르고 일태의 뿌리를 내리며 소당의 발전, 고향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05년이라는 파란만장한 로정을 걸어온 중국 공산당은 억만 인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권종들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인도로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선행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힘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인 타바제크 에크바이르는 습금형 종속이가 2022년에 신성 서문전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습금형 종속이 중요한 연설을 경청하고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반을 자랑하는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며 고향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더욱 도둑하게 하고 조력을 더욱 다질 것입니다. 당에 좋은 정책이 있고 모두가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단결 분투한다면 생활은 갈수록 더 행복할 것입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 반동은 표창은 하나의 용렬뿐만 아니라 새로운 로정에서 분발 정지라는 새로운 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석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실제와 결복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지속적으로 깊이 배우고 터득하고 6대 우수한 특질에 따라 자신의 원행을 바로잡고 고원 지질 탐사라는 일퇴 차관에 국가 자원 안전 병풍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힘달 것입니다. 습금형 종속이는 오늘날 중국 인민의 운명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하고 자신, 자립, 자강의 자세로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해시 보동신구 과학기술경제위원회 부주임 릉강은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드팀없이 견제하고 혁신 동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자원 배치를 강화한 남편 신질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 건설 지휘부 현장 책임자 리검은 당의 강력한 용도하에 우리나라의 교통기초시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발전 노동의 증견자이고 독일은 건설자입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새로운 노동에서 분발 정지라면서 신시대를 건설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아 광역도시권의 또 하나의 슈퍼공정인 사자양 통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자들은 예정대로 고품질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교통 인프라를 통해 광동 향강 오문 광역도시권이 세계 인류의 광역도시권으로 발전하도록 활력 넘치는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경시 동주구 중창가도 당사위원회 서기 우자양은 총속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는 관건적 코드를 깊이 있게 해석했다고 인증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 실시하고 북경 도시 부중심 건설과 당건설의 기층 관리를 이끄는 실천 속에서 비할 바 없는 우리 당의 우수한 특질을 한층 더 발향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시킬 것입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이

0: 세 가지 반드시를 명기하고 빛나는 역사의 새 장을 힘써 펼쳐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최근 세계 각국 정당과 정부 지도자들이 중공조항과 스쿰평 총독에게 축전과 사안을 보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영도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중화민족 발전사에 빛나는 장을 엮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 건설과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위한 로정에서 계속 빛나는 업적을 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인도네시아 행동당 총주석 프라보우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빈곤 해탈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는 대인도네시아 행동당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말디브 인민국가대회당 지도자인 무이즈 대통령은 인민국가대회당은 중국 공산당과의 오랜 친선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에서 양당 간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의발전당 주석 에르도안 대통령은 세계 안정과 번영을 위한 습금형 총속의 창의와 염원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의발전당은 중국 공산당과의 당적 교류를 밀접히 하고 양국 협력의 심층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팔레스티나 해방기구 집행위원회 주석 아바스 대통령은 민족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팔레스티나 인민의 정의로운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고하게 지지한 중국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호적인 중국이 더큰 번영을 이루고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이 부단히 새로운 진보를 이룩하길 기원한다고 표했습니다. 케냐 연합 민주동맹 지도자인 루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이룩한 성과는 글로벌 남방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발전과 관리에 대해 건설적 사고를 하겠다며 케냐는 변혁 성장의 길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졌다고 표했습니다.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은 습금형 총수기가 제기한 4대 글로벌 상인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 도상국의 역할을 증강하며 보다 공정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요소하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인솔해 민족 부흥과 강국 건설의 길에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세르비아 무치치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보여준 불굴의 투쟁 정신은 평화 발전,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철같이 튼튼한 우정을 갖고 있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우루 아디앙 대통령은 지난 105년 동안 중국을 이끌고 괄목할 만한 변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국가 번영과 인민 행복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민공정당 주석 안와르 총리는 습금형 총석의 영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중화 문명의 자양분을 널리 흡수하고 초월학 이념, 도덕 질서와 유관 역사를 융합시키는 등 문명을 존승하는 정책을 짊어졌다고 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인민행동당 총비서이며 정부 총리인 황순자는 지난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이끌고 심각한 변혁을 실행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집권 리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누아투 수령당 주석이며 정부 총리인 나파트는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사모아 신앙 통일당 당수이며 총리인 라울리는 습금형 총서기는 시종 강인함과 락관적 정신으로 중국의 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 정당과 정치 조직 지도자들이 축전과 축하 사안을 통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0: 향항특별행정구 정부가 7월 1일 금자경 광장에서 국기 개양식을 진행하고 향항 조국 복귀 29주년을 경축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 리가 초 행정장관, 향항 주재 주황기구 책임자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기와 향항 특별행정구 깃발을 단 직승 비행기가 빅토리아항 상공을 날아예고 해상에서 소방함이 분수를 뿜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향항 주재 중앙인민정부 연락판공실, 향항 주재 국가안전공서, 향항 주재 외교부 특파원공서, 향항 주둔 중국인민해방군 부대 등도 7월 1일 국기 개항식을 진행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7월 1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교섭하에 간접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양해 각서에 관철 문제를 둘러싸고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풀어주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을 확보하는 등 의제를 토론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일 관련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선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류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뇌 령도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룰라 연구소 실바 주석이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과 사회공정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페루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케이코 후지모리가 페루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뇌 령도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확실히 그렇습니다. 강거 목장해야만이 전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당정 군민화 동서 남북 중에서 당이 모든 것을 경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중요한 의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면 근본적으로 당과 국가 위협의 번영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신시대에 접어들면서 강주원이 시기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과감히 결정을 내렸으며 분발 진취하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힘차게 나아가며 비바람을 무릅쓰고 많은 새로운 역사적 특점을 가진 위대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당과 국가 위협에서 역사적인 성과와 변혁을 이루어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우리나라 첫 화성 탐사 임무를 맡은 천문위로 탐사기가 화성에 착륙하여 처음으로 중국인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천문위로가 정상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중국의 첫 화성 탐사과업 총설계사 장용교는 당장 2000여일간의 노력을 경조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 가까운 이웃입니다. 현재까지 화성 탐사선 착륙의 성공률은 약 40%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화성 탐사 과업은 화성 순회, 착륙, 순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는 더없이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완성의 배후에는 장용교와 같은 우주 비행사들의 10년간 한 우물을 판 노력이 있고 더욱이는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영도가 있었습니다.
6: 우리에게는 26개월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2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사전에 북경시, 해남성, 운수부문, 민항부문들에서 적극 나서 우리를 도와 준비하고 조율했습니다. 만약 힘을 모아 큰 일을 성사시키는 이런 거국체제의 보장이 없고 공산당의 확고한 영도가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5: 이같이 오랜 과학연구 공략 과정에서 당조직은 매번 난관을 극복하는 전투 보루가 되었고 당원들은 선봉 모범적인 인솔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관건적인 순간에 필사적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조국을 위해 과감히 우주공간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당의 확고한 영도 아래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완강하게 분발 진취할 것입니다. 일련의 대국 중기의 설치와 장비는 당의 영도를 견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안정, 경제 발전, 민족 번영, 사회 안정의 근본으로서 그 어느 때도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도리를 심각하게 선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당의 영도를 견제함으로 하여 근본적으로 당의 단결 통일을 공고히 했습니다. 일은 사방에 있지만 핵심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고 설립된 지 100여 년이 된 가장 큰 막수주의 집권당입니다. 시종일관 단결과 통일, 선진성과 순결성을 보장함으로써 하나의 단단한 강철로 되게 해야 합니다. 단결은 버팀입니다. 단결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의 역사와 새 중국 발전의 역사는 우리의 이 대국을 잘 다스리고 우리와 같은 대당을 잘 다스리려면 당의 단결과 집중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룰라 연구소 실바 주석이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과 사회공정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브라질룰라 연구소 이보니 실바 주석이 얼마 전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새 중국을 창립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 이래 줄곧 경제 발전과 사회 공정을 추진해왔고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초심과 사명은 인민 생활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과 구체적인 조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내후 외환 속에서 탄생해서부터

더 불굴의 투쟁 정신을 보여준 장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리정표적 의의가 있는 중화인민 공화국 창건, 중국을 진정한 번영과 부강의 길로 이끈 개혁 개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은 중국 공산당의 강인성과 도전의 직면에 끊임없이 스스로 조정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의 빈곤 해탈 실천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역 발전과 상호 연통을 촉진했고, 농촌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발전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직업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경제 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의 경험은 확고한 정치적 언약과 전략적 계획을 통해 빈곤 해탈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자국 실정에 맞춰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면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10월 실바 주석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하남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전면적인 향촌 진흥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실바 주석은 무인기, 스마트 관계 시스템 등 첨단 농업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은 농업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발전 결측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치들이 농민들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실바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발전 사상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했다면서, 룰라 연구소는 이런 경험을 적극 연구해 브라질의 빈곤 해탈과 향촌 진흥 정책에 접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룰라 연구소는 중국 여러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바 주석은 이러한 협력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글로벌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서, 중국은 브릭스를 비롯한 남남 협력 기제에 적극 참여해 발전 도상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도록 조력하고 국제 질서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보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페루 국가선거 절차 판공실이 6월 29일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우파 정당 인민의힘 당후보 케이코 후지모리가 좌파연합 함께 페루를 위하여 당후보 로베르토 산체스를 꺾고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51세인 케이코 후지모리는 페루 전 대통령인 알베토 후지모리의 딸입니다. 분석가들은 후지모리의 질서와 안전 공약이 도시 유권자들의 관심사와 맞아떨어진 것이 승리의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페루의 경제사회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고 의회의 대통령 견제도 만만치 않아 후지모리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이번 승리가 라틴 아메리카 정치 구도의 우경화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이었고 치열한 접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해 4월 1차 투표에서 후지모리는 득표를 17.19%로 산체스는 득표를 12.02%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2라운드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페루 선거법상 결선 투표에서는 득표수가 많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6월 7일에 2라운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23일 국가선거 절차 판공실의 잠정 개표 결과 후지모리의 우세가 뒤집기 힘든 정도로 굳어졌으나 산체스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개표 결과는 6월 29일에야 공식 발표됐습니다. 두 후보의 표 분포는 도시 향촌 대립 구조를 뚜렷이 보였습니다. 후지모리는 수도 리마, 연안 도시와 제외 국민 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산체스는 남부 고원지대, 내륙 농촌, 원주민 지역사회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화 지향을 유지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경제정책과 강경범죄 단속을 내세운 후지모리의 공약이 도시 유권자의 경제성장, 사회안정과 부합하면서 선거 승리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마 산마르코스 국립대학교 알레한드로 메히아 교수는 두 후보의 득표율이 비슷하고 지지층이 팽팽한 데서 유권자 입장에 심각한 분열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모리의 향후 집권이 다음과 같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째, 정치 환경이 지속적으로 불안할 것입니다. 2016년 이후 페루는 8명의 대통령을 교체했고 민선 대통령 중 5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잦은 정권 교체로 페루는 영구선거 관리 불가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메히아 교수는 전국의 불안으로 의회의 정치적 주도권이 커진 만큼 신임 정부는 반대파와 소통 협력 기제를 구축해 관리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치안 정세가 장기적으로 심각합니다. 최근 디마, 트루히오, 카야 오항보 등지에서 살인, 납치,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불법 광산 채굴은 마약, 돈 사탁과 결탁해 암시당을 형성했습니다. 후지모리는 군경 협력 강화, 국경 통제 강화, 정보기관 확대를 제기하고 인공지능으로 치안에 에너지를 부여한다고 약속했으나 관련 개혁이 기득권을 건드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도 페루의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의 심화로 북부는 홍수, 남부는 가뭄이 발생하고 연안 해수 온도의 상승이 어군 이동을 초래해 농업과 어업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페루 사회학자 마르티네스는 차기 정부는 자연재해 대응 보건력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에는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나라에서 선거를 진행한 결과 우파 공고화, 좌파 퇴조 대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 우파가 득세한 것은 내부와 외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요인은 경제성장 부진, 민생 개선 지연, 치안 악화로 좌파 집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데 있고 외부 요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라틴 아메리카 우파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데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라틴 아메리카 사회 전반의 의식 형태 자체는 짙지 않고 대다수 국민은 고착화된 정치 성향이 없다면서 최근 1년의 선거 결과는 진정한 이념 변화라기보다 정당의 집권 성과, 선거 전략, 정치 전파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 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수차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컨입니다. 하나, 링컨입니다.
3: 그러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희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방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지중허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흥민 작곡, 황경애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당신과 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마음의 산곡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곡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아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마음의 산곳 간에 곱게 피었네. 마음의 산곳 간에 곱게 피었네.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아, 아, 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아, 아, 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아, 아, 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아, 아, 아.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 당신과 나의 사랑, 올라가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들린다 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얼마나죠?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앞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당정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설명을 학습하겠습니다. 넷째는 인공지능, 인터넷, 빅데이터 등 현대정보 기술 수단으로 거버넌스 능력과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건입니다. 다섯째는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간부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간부들이 과감히 책임지고 실행에 주력하도록 격려하며 간부들의 투쟁 정신과 투쟁 능력을 양성할 때 대해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건입니다. 여섯째는 우리나라의 국가제도와 국정운영체계에 대한 리론 연구와 선전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입니다. 일곱째는 이번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는 것을 18차 당대회일에 당주왕이 포치한 재반개혁 임무를 추진하는 것과 긴밀히 결부시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통합적인 업무 포치 및 업무 수행 기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건입니다. 당주왕은 문건 기초 소조에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문건 기초 소조는 각 분야에서 제기한 의견과 건의들을 일일이 분석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급적으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거듭되는 검토와 추고를 거쳐 결정 초안 283곳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문자를 줄임으로써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436건 반영했습니다. 결정 초안은 그 기초 과정에 소집된 세 차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와 두 차례의 중앙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 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게 됐습니다. 3. 결정 초안의 기본 구조에 대해 결정 초안의 총체적 구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19차 당대회에서 확립한 전략적 목표와 중대한 임무로부터 출발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공고히 하며 당의 장기적인 집권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차관점을 두고 당이 인민을 영도해 우리나라 국가제도를 수립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면에서 이룩해온 성과와 쌓아온 경험 그리고 형성된 원칙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받쳐주는 근본제도, 기본제도, 중요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론술하며 심화해야 할 중대한 체제와 기재 개혁 그리고 추진해야 할 중점적인 업무와 과업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결정 초안은 15개의 작은 부분을 망라한 3개 큰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큰 부분은 제1부분으로 구성된 총론입니다. 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국정운영체계의 역사적인 발전 성과와 뚜렷한 우세를 논술했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의의와 총체적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큰 부분은 13개의 작은 부분으로 구성된 강론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받쳐주는 근본 제도와 기본 제도, 중요 제도를 견지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반 제도에서 반드시 견지하고 공고히 해야 할 근본점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업무 포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큰 부분은 제15부분과 맺는 말로 구성됐습니다. 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할 때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동지들이 당주왕의 정신을 깊이 터득하면서 무엇을 견지하고 공고히 하며 무엇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0: 김상곤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체

0: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밝아오자 줄은 갑자기 팽팽하게 물밑으로 고아 그놈이 다소 우러올라왔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렇다고 반드시 그놈이 우러 뛰어오르리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혹시 뛰어오를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었다. 제발 뛰어오르게 해주소서. 하고로이는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나는 네 놈을 다룰 방법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내가 조금만 줄을 당기면 그놈은 아파서 뛰어오를 것이다. 이제 날도 아주 밝았는데 한번 뛰어오르도록 해볼까? 그리고 등뼈에 있는 공기주머니에 바람이 가득 들어가 더 이상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로이는 줄을 잡아당기려고 힘을 주어 보았는데 줄은 전에 없이 팽팽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도 몸을 뒤로 젖히며 당겼는데 이만저만 팽팽한 것이 아니어서 그 이상 힘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이라도 더 당겼다가는 고기가 확 뛰어올라 낚싯바늘이 고기의 입에 더 큰 상처를 낼 것이고 커진 상처 때문에 낚싯바늘이 빠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어찌되었든 해가 떠올라 한층 기운이 솟았다. 이제는 해를 쳐다보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야겠구나. 낚싯줄에는 누런 해초들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낚싯줄의 무게를 증가를 시키고 고기에게 더 한층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뻤다. 지난밤에 엄청난 링광을 낸 것도 바로 이 누런 해초였다. 고기야 빙빙 돌다가 줄 위에 앉았는데 그러는 편이 훨씬 편한 모양이었다. 몇 살이나 되었지? 하고 로이는 새에게 물었다. 이번이 첫 여행인가?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동안 새는 로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는 너무도 지친 모양이어서 자기가 앉은 줄이 어떤 줄인지 살펴볼 겨를도 없는 듯 했다. 그 연약한 발로 줄을 꽉 잡고 아래로 기우뚱대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줄은 튼튼하단다. 절대로 문제 없다. 어젯밤은 바람도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서야 쓰겠니? 그런데 새들은 무엇 때문에 뭘 찾아서 이런 곳까지 날아왔을까? 그래서 독수리란 놈들이 이런 새들을 잡아먹으러 바로 나온단 말이야.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입 밖에는 내지 않았다. 새도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말해야 알아들을 리도 없고 얼마 안 가서 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집에도 와 있어라 새야. 미풍이 불어오는데 돛을 달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너를 집에 데려다 주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하지만 내게 또 다른 친구구나. 바로 그때였다. 고기가 갑자기 물속으로 쑥 들어가며 요동을 치는 바람에 로이는 배전에 엎어지고 말았다. 재빨리 몸을 버티고 줄을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다. 줄이 급작스레 확 당겨질 때 새가 날아간 모양이다. 로이는 그것을 볼 겨를이 없었다. 오른손으로 조심조심 줄을 당겨보았다. 로이는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하다 다치 모양이다.

그는 소리내어 말하고는 혹시 고개 방향을 돌릴 수 없을까 하여 다시 줄을 당겨보았다. 그러나 팽팽해서 끊어질 것만 같아 줄을 꼭 잡은 채 버티면서 주저앉았다. 너도 이제야 고통을 느끼는 모양이구나. 실은 나도 그렇단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역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행복한 삶이란 또 어쩌면 행복이란 만족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것. 네, 자신 존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의지하도록 자꾸 격려하는 행동은요, 네, 부모가 아이를 능력 있는 개체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련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발을 굴러 바퀴를 돌리는 게 힘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좌절감을 추스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다독이면서 실패할 것 같은데도 다시 시도하는 게 단순히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끌어준다면요. 네, 바퀴를 돌리는 수고는 덜어질 수 있다마는 힘든 마음을 견디는 기회는 뺏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성공해본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사소한 좌절에도 아주 크나큰 고통을 느끼고, 네, 누군가 이런 일을 대신해주기를 바라면서 쉽게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과 좌절은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경험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값진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이 음악이라는 것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 아닐까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던 음악은 언젠가를 떠올리게 하는 좌표가 되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을 보듬어주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룡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암산 진달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만드시고요. 왜 목표가 없으면 나태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변강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요.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또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련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네,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고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요?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每一对落泪都为拥有欢呼，只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

0: 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料理最。
1: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